0: 릴릴 람뚱 샤무 람니 체라 카프슈고 도인칸
1: 릴릴 람뚱 조무 쳔니 체라 산드브쉼칸
0: 릴릴 람뚱 냔무 응아기 체라 샘큼 쟈리칸

0: 네 카퍼머츠 와던 회차마다와 양나직 제리 다리 메일지 언더라스 고양 냠적고고 디한치가 아 다섯쪽나 봐 그렇게 찾아들었다나 회크라 곰바라 아 다샤라스 고글아까 독초고 그렇게 전덕도서 자즈그나요 얌차르크 샤니도 모저 점선 찾아들었다나 그렇게 디진도 강탄 주고디 다소 아 롱크르 젬바이나 죽고 양나직 젬바가 니르카이나 죽고 칼로아르카이나 죽고 대치 테크르크 추 곰바글라카라 양나직 샤글라카나 독초고 아 전덕도 소위 타서 디초 다운한 거 초 톤 탐니 아 더무고 니와요니 더모스 디엔치고 다주 독초고 모즈가 좀 속나 그럴까 아 다 롱크르크 난드코니 차르타 포안드코니 아 더모요까 어 근데 전부 그랜다나 아치영 아 다 냠조 아 마즈게 국 Takanrazitana, Huizhana, Kirkasan, Lankuran, the Kodi Tasu, Kurig Menugalankur, Ansan Menugalankur, the Mayimbi Huizhana, Dachi Lato, Mayimbi Kirka Kurnakri, or the Chemun on the Jiranja, or Mamta Ranga Chemdakanara Kurigra, Ansan Menu, or Tatamushi, Shairka Sabjagono. Timasitana, or Kirkasan, Lankurdino Chirka, near Zamartuk and Joma Chukra, Yama, that. 그가서네 어 연놈만놈 그 참춘 이 참새 이용 그 샤일까 어다 네 잘조 주 디나 잘소나 아와가지 어다 샤이 너나 던지 제리 어 니가 그까 롱크르크 그까 솜살레 가와 어 너무 그 양 징글 아 가일이네 샤이 자고는 디면서 아주 들어는 칸데 아 롱종만 좀만 시사즈나 아 다 롱그르크 강심 찾다고 고는데 뭔가 어 디노 다치즈르 동나 어 검근어 샤이즈가 섬저징아 주적더니 자고는 네선다 쉰다 망가 딘 점저 돈진다 얌스르크머니도 모스크 찌크 찬이 그러니까 롱거 강심 쳤다는 다우즈가 손에 손아 어 최든 마인 비도 무거 강심 하정 거 머니 디면서 디나나 다 고리 메파 어셔 메파 하정 거 마즈게니 또 모르 디면서 고리 어셔 나스 과 메뉴 저쟁 거 다니 칼로 할 거라라 찌즈르 디동나 어 그러니까 최든 거 다 잡종으로도 뭐 예 메니 답고 맘타 조슈크라 시기 메니 어 디답게 그렇게 선에 아주 롱거크 강섬 데쳔부나네 어다 정모셔스나 섭자 자고 누 너워크 넘저 돈친 숑고노 치마워 넘저 돈친 숑고노 치마워 데쳔부고네 넘저 돈친 숑디 다소 뭐가 체력 쇼라다 영나 뭐 매춘 주모 포가 넘어가 넘저 돈친 섭체연이 답게 아주 선에 아 잼덕나 바가 하정 그 접접이 구사 뜨모라 디답게 어다 롱 그렇게 선에 아 롱크레나라 롤릭 차창와이니 어야 디무슬 어다 라톤 마임빌랑 코티나 만드그죠 어다 그러니까 득득 주제나 나니 샤이 즈마르토케 만죽죠 어야 뜨 마임비 어주선에 니 강심 전번 되나라 니 검근어 자니니 니 만드그죠 어 니코네 다 쳔덕나 바탕 섭죽나 바가 시그념 죽고 사트 뭐 렌도까 디엔지가 다 주주 랑쿤난득 디나라 접 탁적 제탄 아 디엔지가 그러니까 철대 포만득나라 주샤군죠 늘라서 그냥 인지면 이거 지면이 아주 소연해요 아 랑가 소연해 진된 그냥 암죽 이거 사트 뭐 렌도 아 디엔지가 다 주지 섭죽 주는나 양 지금 로즈게 치세 전부 Temu jembu, Tomarka, young Chigranga, Jartashun in Jujinanda, longer Kajartashun in Jujinanda, the Muyoka. Then Dana at you, Sabjuna by Kirkas on the Lu Chigni Maluna, Jartashun in the Mara. Tianjig, longer Jartana, Tima, Tibjin, the Kirkalu Chigi Maluna, longer Jartashun, Machuka. The mind be Tonchig Lalas Gnona, Sabjuna, oh, Chartashun in Jugon, the Muk, Yona, longer Kajartashun in Jugon, the Muk. The jembu Kunda Zan in Echitin in the Mara. Jim Tinchigra, oh, longer Kirk. Longer Kirkas only, Dachigo, Dachas Gunner, Gansim Chardajamurg, Dayentona. Yen Chig Muni Kirkas only, Tekirka, Tisatin Joko Kirka, Kurigri Unra, Ansonri Languner. Oya, Nikone, Yam Nam Joko. The mind be Dachu Chartashun Gunner, longer Chartashun Gunu Jambur, Yuna, O Tachu Lamga, Kirkangarzenta, Yishoka, Jatakhin Jumat, Lalaz, Doshoks Chupatan, Yana Lomara Gaja, O Yanachi, Chesgunner, Lakwani Korsuka, Racho Swan, Manjian, O Taku, Chesgunner, Tanjan Jungam Kananda, O Ndomu. Zawanini echu soyna lopchonambe ye mnyeni timse chaktashun dangna chi lamga langkur kanga so harji sarji gine chi chure jukananda o ndamu ko ne ta yenchi mni nyamjo ko ni tamora tande tawz ge chone sona achu lopchona harja chale ye ko nu ge kirka sone langur ke ndamjer ke yoshil parchen de munaka kirka semen jarwa ni de mosir ti hanchi ge achu rongdong mang chu ko lopchona ba kirka shigndik ge homa ye ni tabka Tal hojin nung kirkasone, yung chizgunra, tsamlare chignima ᱡᱤᱜᱱᱟᱱ ᱨᱟᱭᱚᱱᱟ ᱛᱚᱢᱩ ᱢᱟᱥᱤᱛᱟᱱ ᱱᱤᱠᱟᱯᱛᱮ ᱛᱟ ᱴᱚᱱᱪᱷᱟᱨ ᱠᱟᱱᱟᱱᱤ ᱪᱷᱟᱥᱜᱩᱱᱨᱟ ᱭᱟᱱ ᱡᱚᱵᱡᱮᱱᱫᱮ ᱠᱷᱤᱨᱠᱟ ᱥᱚᱱᱮ ᱭᱮᱱ ᱪᱤᱜᱢᱟᱱᱤ ᱜᱤᱱᱟᱢ ᱡᱚᱜᱩᱜᱟ ᱛᱟ ᱠᱷᱩᱭ ᱡᱤᱜᱱᱟ ᱴᱚᱱᱪᱷᱟᱨ ᱠᱟᱱᱟᱱᱤ ᱱᱟ ᱛᱟ ᱞᱩᱜᱢᱟᱨ ᱢᱟᱜᱟᱡᱤ ᱛᱟᱱ ᱞᱟᱢᱜᱟ ᱦᱟᱨᱥᱨᱟ ᱜᱟᱜᱚ ᱫᱤ ᱛᱟᱥᱚ ᱠᱷᱤᱨᱠᱟ ᱥᱚᱱᱮ ᱞᱩᱜᱢᱟᱨ ᱛᱟᱡ ᱛᱟᱢᱟᱭᱤᱱ ᱵᱤ ᱞᱟᱢᱜᱟ ᱤᱭᱩᱝ ᱠᱷᱤᱨᱠᱟ ᱥᱚᱱᱮ ᱞᱟᱝᱠᱩᱞᱟᱥ ᱠᱚᱭᱨ ᱢᱟᱨᱟᱱ ᱡᱚᱱ ᱭᱮᱠ ᱭᱩᱢᱤᱞ ᱚᱱ ᱡᱚᱱ ᱭᱮᱠ ᱢᱮᱱᱩ ᱜᱮ ᱪᱟᱨᱪᱮᱝ ᱜᱚᱠᱚ ᱛᱟᱡᱚ ᱪᱚ ᱥᱚᱱᱮ ᱫᱮᱱᱡᱤᱜ ᱭᱮᱱᱩ ᱪᱟᱨᱪᱮᱝ ᱜᱚᱠᱚ ᱞᱟᱢᱜᱟ ᱦᱟᱨᱥᱨᱟ ᱜᱟᱡᱩᱱ ᱫᱩᱥᱩ ᱠᱟᱨᱪᱤ ᱜᱚ ᱛᱤᱢ ᱥᱮ ᱪᱩᱪᱩ ᱞᱟᱝᱠᱩᱞ ᱱᱟᱝ ᱢᱟᱨ ᱵᱟᱵᱠᱚ ᱫᱤ ᱛᱟᱥᱚ ᱭᱮᱱᱟ ᱪᱚᱠ ᱛᱚ ᱛᱤ ᱠᱟᱯᱛᱟ ᱭᱟᱝ ᱭᱮᱱ ᱪᱤᱜ ᱢᱟᱱᱤ ᱞᱟᱝᱠᱩᱨ ᱛᱟ ᱫᱤᱜᱮ ᱜᱮ ᱛᱟᱜᱟᱱᱤ ᱛᱟᱜᱛᱟ ᱪᱮᱫᱟᱨ ᱛᱚᱱ ᱞᱟᱝᱠᱩᱞ ᱱᱟᱝ ᱢᱟᱨ ᱵᱟᱵᱡᱩ ᱢᱟᱨ ᱵᱟᱵᱠᱚ ᱫᱤ ᱛᱟᱥᱚ ᱭᱮᱱᱟ ᱨᱟ ᱡᱤᱠ ᱥᱩᱜᱱᱟ ᱞᱟᱝᱠᱩᱨ ᱭᱚᱝᱜᱮ ᱭᱚᱢᱮ ᱫᱩᱥᱩ ᱛᱟᱡᱩ ᱥᱤᱜ ᱠᱟᱨᱪᱤᱜ ᱛᱟ ᱡᱟᱨᱠᱮ ᱜᱮ ᱠᱟᱭᱢᱤᱝ ᱥᱟᱡ ᱠᱚᱱᱚ ᱡᱟᱢᱚᱱ ᱫᱟ ᱛᱟᱣᱮᱱ ᱛᱟᱜᱱᱟ ᱞᱟᱣᱪᱩᱜᱱᱟ ᱵᱟᱜᱱ ᱡᱟᱢᱡᱟᱨ ᱛᱚᱱ ᱪᱮᱥᱚᱱ ᱡᱩᱜᱩ ᱠᱷᱤᱨᱠᱟ ᱡᱟᱨᱪᱤᱱ ᱡᱚᱥ ᱠᱷᱤᱨ ᱟᱪᱷᱤ ᱥᱚᱭᱱᱮ ᱚ ᱞᱟᱝᱠᱩᱨ ᱱᱟᱝ ᱢᱟᱨ ᱵᱟᱵᱠᱚ ᱛᱟᱥᱚ ᱞᱟᱝᱠᱩᱨ ᱫᱤᱜᱤᱜ ᱢᱟᱭᱟᱨ ᱱᱟᱡᱟᱢᱮ ᱜᱩ ᱥᱮᱨᱮᱱᱮ ᱚ ᱟᱪᱷᱤ ᱥᱚᱭᱱᱮ ᱡᱤᱠ ᱥᱚ ᱠᱚᱭᱚᱝ ᱜᱚᱱᱩ ᱜᱚᱱᱟᱝ ᱠᱚᱨᱛᱤ ᱪᱟᱨᱡᱟᱯ ᱛᱟᱱᱟ ᱛᱚᱢᱩ ᱜᱚ ᱛᱚᱱᱪᱤᱱ ᱭᱟ ᱢᱟ ᱦᱟᱥᱚᱝ ᱜᱚᱱᱫᱨ ᱚ ᱫᱚ ᱧᱟᱢ ᱡᱚᱜ ᱡᱩᱪᱤᱠ ᱛᱤ ᱦᱟᱱᱪᱤᱜ ᱪᱤᱫᱟᱨ ᱛᱟᱱᱟ ᱚ ᱞᱟᱝᱠᱩᱨ ᱱᱟᱝ ᱢᱟᱨ ᱟᱯᱛᱟᱱᱤᱱ ᱴᱩᱜ ᱛᱟ ᱞᱟᱢᱜᱟ ᱦᱟᱨᱱᱟᱝ ᱡᱩᱡᱤ ᱪᱮᱢ ᱵᱚᱥᱤᱱᱮ ᱨᱚᱝᱜᱟ ᱞᱟᱝᱠᱩᱨ ᱛᱤ ᱡᱤᱠ ᱦᱟᱨᱟᱥᱚᱱ ᱭᱟᱱᱟ ᱱᱟᱝ ᱦᱟᱨᱥᱚᱱ ᱛᱟᱥᱚ ᱛᱟ ᱞᱟᱝᱠᱩᱨ ᱛᱤ ᱡᱤᱠ ᱥᱩᱜᱨᱟᱱ ᱱᱟᱥᱩᱜ ᱱᱟᱭᱱᱟ ᱞᱟᱝᱠᱩᱨ ᱡᱮᱢᱵᱟ ᱭᱚᱝᱜᱚᱱᱟ ᱪᱟᱱᱤ ᱨᱤᱜᱱ ᱢᱟᱨᱟ ᱠᱩᱭ ᱛᱟᱱᱛᱩ ᱡᱟᱢᱚᱥ ᱠᱚᱠᱟ ᱡᱟᱨᱠᱮᱜᱟ ᱚᱱᱫᱟ ᱪᱮᱢᱵᱟ ᱭᱮᱱᱛᱟᱱ ᱛᱟᱥᱚ ᱭᱮᱱ ᱪᱤᱝᱢᱟᱱᱤ ᱨᱚᱝᱜᱟ ᱞᱟᱝᱠᱩᱨ ᱛᱟ ᱭᱟᱨᱢᱟᱨᱟ ᱚᱥᱚᱱᱤᱱ ᱪᱩᱜ ᱚᱛᱟ ᱭᱟᱨᱢᱟᱱᱟ ᱞᱟᱝᱠᱩᱨ ᱭᱚᱝᱜᱚ ᱭᱚᱢᱮ ᱛᱟ ᱠᱨᱤᱠᱟ ᱥᱚᱱᱮ ᱟᱪᱩ ᱥᱚᱱᱮ ᱛᱟᱭᱨ ᱭᱮᱛᱟᱱᱤᱱ ᱪᱩᱜ ᱛᱟᱡᱩ ᱞᱟᱝᱜᱟ ᱦᱟᱱᱚᱱ ᱜᱟᱨᱡᱩᱱ ᱫᱚ ᱥᱩᱥᱤᱜᱟ ᱭᱟᱝ ᱠᱟᱨᱪᱤᱱ ᱱᱚᱝᱜᱟ ᱛᱚᱱ ᱪᱤᱱᱛᱟ ᱢᱚᱨᱟ ᱛᱤ ᱦᱟᱱᱪᱤᱜᱟ ᱪᱷᱟᱡᱜᱨᱟᱡ ᱛᱟᱱᱟ ᱟᱪᱩ ᱛᱟ ᱞᱚᱵᱪᱤ ᱱᱟᱱᱟ ᱠᱨᱤᱠᱟ ᱥᱚᱱᱮ ᱜᱮᱜᱤᱱ ᱠᱟ ᱜᱨᱟ ᱞᱟᱝᱠᱩᱨ ᱞᱚᱵᱪᱤ ᱱᱟᱱᱟ ᱡᱚᱜᱡᱚᱜ ᱱᱚᱭᱱᱟ ᱪᱩᱠᱚ ᱭᱟᱝᱱᱟ ᱪᱩ ᱢᱟᱥᱩ ᱠᱟᱯᱛᱮ ᱭᱟᱝ ᱥᱟᱭ ᱞᱟᱞᱟ ᱡᱤᱜ ᱪᱤ ᱠᱨᱤᱠᱟ ᱞᱟᱝᱠᱩᱨ ᱡᱩᱜᱨᱟ ᱨᱟᱣ ᱱᱚᱝᱜᱟ ᱡᱮᱢᱩ ᱡᱤᱡᱮ ᱜᱟᱱᱚ ᱛᱚᱢᱚ ᱭᱚᱠᱟ ᱛᱚ ᱡᱮᱢᱵᱚ ᱭᱮᱱ ᱛᱟᱱᱟ ᱨᱟ ᱟ ᱛᱟ ᱛᱮᱵ ᱛᱟᱝ ᱛᱮᱵ ᱡᱮᱱᱛᱮ ᱠᱨᱤᱠᱟ ᱥᱚᱱᱮ ᱭᱟᱝ ᱧᱟᱢ ᱡᱚᱜᱚ ᱥᱟᱡᱜᱟ ᱠᱟᱨᱪᱮᱱ ᱡᱚᱜᱚᱠᱟ ᱠᱨᱤᱠᱟ ᱥᱚᱱᱮ ᱟ ᱡᱟᱨᱠᱮᱜᱤᱱ ᱫᱚ ᱪᱟᱥ ᱢᱟᱝ ᱪᱩ ᱡᱤᱡᱤ ᱜᱩᱱᱟᱨ ᱚ ᱞᱟᱝᱠᱩᱨ ᱠᱟ ᱠᱷᱟᱞᱚᱣᱟ ᱜᱟ ᱛᱚᱱᱞᱢ ᱠᱨᱤᱭᱚ ᱥᱟᱡ ᱠᱷᱚᱭ ᱡᱤᱜᱱᱟ ᱟᱪᱩ ᱥᱚᱱᱮ ᱚ ᱞᱟᱝᱠᱩᱨ ᱪᱷᱚᱣᱟ ᱡᱜᱟ ᱟ ᱫᱚᱢᱩ ᱜᱚ ᱞᱟᱝᱠᱩᱨ ᱡᱜᱟ ᱠᱨᱤᱠᱟ ᱥᱚᱱᱮ ᱚ ᱫᱤ ᱛᱷᱟᱱᱟ ᱠᱨᱤᱠᱟ ᱛᱚᱱᱞᱢ ᱠᱨᱤᱭᱚᱱᱮ ᱠᱷᱚᱭ ᱡᱤᱜᱱᱟ ᱜᱟ ᱪᱩ ᱪᱮᱥᱜᱩᱱᱟ ᱡᱟᱢᱡᱤᱨ ᱠᱟᱱ ᱫᱚᱢᱩ ᱜᱚ ᱥᱚᱨᱛᱟ ᱭᱮᱱ ᱩᱭᱱᱟ ᱛᱟ ᱠᱷᱚᱭ ᱡᱤᱜᱱᱟ ᱞᱟᱝᱠᱩᱨ ᱫᱤ ᱛᱷᱟᱠᱩᱨ ᱠᱟ ᱚ ᱥᱟᱭᱤᱡ ᱜᱟ ᱚ ᱯᱟᱨᱪᱤᱞ ᱛᱟ ᱪᱩ ᱫᱟᱱᱪᱤ ᱤᱢᱮᱡ ᱛᱟ ᱠᱨᱤᱠᱟ ᱛᱚᱱᱞᱢ ᱠᱨᱤᱭᱚ ᱥᱩᱛᱟᱱᱮ ᱡᱤᱜ ᱛᱟᱱᱟ ᱠᱷᱟᱞᱚᱣᱟ ᱞᱟᱝᱠᱩᱨ ᱱᱚ ᱫᱮ ᱛᱟᱱᱟ ᱨᱟ ᱥᱟᱭᱤᱡ ᱪᱩ ᱪᱤᱨᱠᱟ ᱛᱮᱠᱨ ᱠᱟ ᱪᱟᱱᱤ ᱱᱮ ᱨᱤᱜ ᱢᱟᱛᱷᱢᱱᱤ ᱛᱚᱢᱩ ᱜᱟ ᱪᱮᱥᱜᱩᱱᱟ ᱚ ᱠᱨᱤᱠᱟ ᱨᱤᱜ ᱢᱟᱛᱷᱢᱱᱤ ᱛᱚᱱᱞᱢ ᱠᱨᱤᱭᱚ ᱥᱟᱛᱟᱢᱚ ᱩᱱᱟᱨ ᱛᱤ ᱛᱟᱵ ᱠᱟ ᱪᱩ ᱥᱚᱱᱮ ᱭᱮᱱ ᱪᱤᱜ ᱢᱟᱱᱤ ᱜᱟ ᱚ ᱞᱟᱝᱠᱩᱨ ᱠᱟ ᱛᱟᱠᱟ ᱛᱷᱟᱱᱤ ᱱᱮ ᱪᱟᱣᱟᱱᱤ ᱱᱮ ᱫᱤᱜ ᱢᱟᱱᱤ ᱱᱮ ᱛᱟᱱ ᱛᱤ ᱦᱮᱱ ᱪᱤᱜ ᱞᱟᱝᱠᱩᱨ ᱡᱩᱜᱨᱟ ᱞᱟᱥ ᱠᱚᱱ ᱱᱚ ᱥᱚᱱᱮ ᱭᱟᱝ ᱪᱤᱜ ᱪᱮᱢᱚ ᱡᱤ ᱠᱷᱟᱱ ᱨᱟ ᱚ ᱛᱚᱢᱩ ᱪᱟᱣᱟᱱᱤ ᱱᱮ ᱭᱮ ᱢᱟᱱᱤ ᱱᱩ ᱫᱤ ᱠᱚᱨᱱᱮ ᱪᱩ ᱥᱚᱱᱮ ᱭᱟ ᱛᱚᱵᱪᱩᱜ ᱱᱟᱢ ᱵᱟᱨᱟ ᱪᱷᱤᱢᱫᱤᱜ ᱱᱟᱢ ᱵᱟᱫᱤ ᱱᱟ ᱪᱩᱠ ᱭᱟᱱᱟ ᱠᱨᱤᱠᱟ ᱥᱚᱱᱮ ᱠᱷᱟᱞᱚᱣᱟᱨ ᱠᱟᱭᱱᱟ ᱪᱩᱠ ᱥᱟᱢᱟ ᱜᱟᱱᱫᱤ ᱠᱚᱱᱮ ᱧᱟᱢ ᱡᱩᱜ ᱨᱮᱥᱤᱞᱮᱱᱮ ᱟᱪᱩ ᱥᱚᱱᱮ ᱛᱚᱵᱪᱩᱜ ᱱᱟᱢ ᱵᱟᱜᱱ ᱡᱚᱵᱡᱮᱱᱫᱟ ᱫᱮᱱᱡᱤᱜ ᱡᱤᱜ ᱭᱚᱱᱡᱩ ᱦᱟᱪᱟᱝ ᱜᱟ ᱠᱟᱨᱪᱤ ᱜᱟ ᱛᱟ ᱛᱮᱨᱟᱝ ᱜᱟ ᱪᱩ ᱛᱟ ᱥᱚᱢᱟ ᱛᱟᱝ ᱡᱟᱨᱤᱭᱚ ᱠᱚᱱ ᱡᱚᱢᱡᱤᱨ ᱠᱟ ᱠᱨᱤᱠᱟ ᱫᱮᱱᱡᱤᱜ ᱠᱚᱨ ᱠᱟ ᱛᱟᱫᱟ ᱟᱫᱟᱱᱤ ᱪᱷᱟᱢ ᱡᱩᱜ ᱡᱮᱞᱟ ᱛᱟᱜᱟ ᱠᱚᱣᱟᱡᱤᱱ ᱪᱮ ᱪᱟᱥᱤ ᱫᱮᱞᱚ
1: ᱛᱚᱨᱢᱩᱱᱟ ᱡᱟᱝᱴᱚ ᱠᱚᱱᱮ ᱪᱷᱤᱝᱠᱷᱟᱝ ᱚᱥᱠᱞᱟ ᱧᱮᱱᱡᱩᱨᱟ ᱛᱤᱱᱤᱪᱤ ᱱᱤᱥᱛᱚᱢ ᱧᱮᱛᱤᱱ ᱞᱤᱭᱮ ᱞᱚᱥᱨ ᱜᱚᱱᱪᱷᱚ ᱡᱮ ᱠᱟᱠᱷ ᱠᱟᱨᱪᱷᱩᱱ ᱟᱥᱟᱢ ᱪᱷᱩᱭᱟ ᱫᱟᱵᱤᱭᱟ ᱫᱟᱵᱡᱩᱨᱮ ᱞᱚᱥᱨ ᱜᱚᱱᱪᱷᱚ ᱡᱮ ᱱᱟᱝᱫᱩᱱ ᱯᱷᱤᱱᱥᱢ ᱡᱮ ᱪᱷᱚᱥᱨ ᱛᱚᱣᱟᱫᱟᱝ ᱠᱟᱠᱷ ᱠᱟᱨᱪᱷᱩᱱ ᱫᱟᱱᱤ ᱢᱟᱱᱤᱢ ᱜᱚᱱᱯᱤᱱ ᱛᱚᱱᱪᱷᱞᱮ ᱱᱮ ᱛᱚᱨᱢᱩᱱ ᱡᱟᱝᱴᱚ ᱠᱚᱱᱮ ᱪᱷᱤᱝᱠᱷᱟᱝ ᱚᱥᱠᱞᱟ ᱧᱮᱱᱡᱩᱨᱟ ᱛᱤᱱᱤᱪᱤ ᱡᱮ ᱪᱷᱚ ᱭᱩᱝᱞᱟ ᱠᱟᱨᱪᱷᱩᱱᱤ ᱱᱤᱥᱛᱚᱢ ᱧᱮᱛᱤᱱ ᱞᱤᱭᱮ ᱞᱚᱥᱨ ᱜᱚᱱᱪᱷᱚ ᱥᱮ ᱠᱟᱠᱷ ᱫᱟᱝ ᱠᱟᱨᱪᱷᱩᱱ ᱫᱟ ᱥᱟᱢ ᱪᱷᱩᱭ ᱫᱟ ᱪᱷᱨᱤᱭᱚᱞᱟ ᱛᱤᱨᱮ ᱜᱤᱝᱤ ᱡᱟ ᱞᱟᱝᱥᱟ ᱠᱟᱠᱷᱤ ᱚᱵᱟ ᱥᱟᱢᱥᱮ ᱛᱟᱨᱮ ᱪᱤᱜ ᱪᱮᱛᱚ ᱪᱟᱢᱛᱤᱱ ᱫᱟᱝ ᱵᱤᱨᱪᱤᱞᱟ ᱪᱷᱩᱣᱟ ᱡᱚᱥᱤᱨ ᱡᱩᱨᱛᱤ ᱟᱡᱟᱝᱞᱟ ᱭᱟᱨᱛᱚ ᱫᱟᱝ ᱱᱮᱞᱟ ᱥᱟᱱᱡᱤᱱ ᱡᱮ ᱜᱚᱨᱠᱩᱱ ᱵᱷᱚᱵᱥᱤ ᱱᱤᱯᱟᱫᱟᱝᱜᱤ ᱟᱹᱱᱤ ᱞᱚᱥᱨ ᱡᱟ ᱱᱟᱢᱵᱟ ᱫᱟᱝ ᱪᱟᱢᱥᱟᱝ ᱠᱟᱢᱥᱨ ᱜᱟᱨᱤ ᱠᱷᱮᱪᱤ ᱵᱟᱨᱛᱟ ᱛᱷᱚᱝᱜᱤ ᱥᱢ ᱠᱟᱠᱷ ᱜᱟ ᱪᱷᱟᱯᱥᱤᱱ ᱫᱟᱝ ᱠᱟᱨᱪᱩᱢ ᱪᱷᱟᱯᱛᱩᱱ ᱥᱚ ᱥᱚᱱᱤ ᱢᱟᱫᱟᱱ ᱥᱟᱝ ᱪᱷᱟᱯᱥᱤᱱ ᱞᱟᱜᱵᱟ ᱛᱷᱚᱝᱜᱤ ᱟᱵᱡᱮ ᱠᱟᱠᱷ ᱫᱟᱝ ᱠᱟᱨᱪᱩᱢ ᱜᱟ ᱪᱷᱟᱯᱥᱩᱱ ᱫᱟᱝ ᱪᱷᱟᱯᱛᱩᱱ ᱱᱟ ᱧᱮᱱᱡᱤ ᱥᱚᱝᱡᱤᱞ ᱜᱤᱱ ᱡᱚᱨᱜᱤ ᱟᱹᱱᱤᱭᱟᱱ ᱡᱟ ᱱᱟᱢᱵᱟ ᱮᱢᱯᱤ ᱡᱤᱱᱜᱤ ᱟᱨᱱᱭᱟ ᱠᱟᱠᱷ ᱫᱟᱝ ᱠᱟᱨᱪᱩᱢ ᱜᱟ ᱨᱟᱝᱯᱩ ᱠᱟᱨᱢᱟ ᱡᱟᱞᱤ ᱢᱟᱜᱤᱞ ᱵᱟ ᱴᱤ ᱪᱷᱟᱯᱡᱩᱢ ᱨᱪᱟᱝ ᱵᱟ ᱤᱱᱟ ᱚᱨᱫᱟ ᱱᱟᱢᱵᱤ ᱠᱟᱨᱜᱤ ᱟᱵᱫᱤᱱ ᱥᱟᱢ ᱪᱷᱤ ᱠᱟᱨᱭᱮᱞ ᱟᱹᱱᱤ ᱛᱷᱟ ᱡᱩᱥᱢ ᱟᱵᱡᱮᱞ ᱠᱷᱤᱝ ᱟᱨ ᱜᱟ ᱜᱟ ᱫᱟᱝ ᱮᱛ ᱠᱤᱠᱤᱭᱩ ᱪᱷᱟᱠᱟᱢ ᱟᱵᱡᱮᱞ ᱥᱟᱢ ᱪᱷᱤ ᱫᱟᱭᱤᱱ ᱱᱤᱛᱩᱢ ᱧᱮᱴᱤᱜᱞᱤ ᱪᱟᱨᱫᱟ ᱵᱮᱯᱤ ᱪᱷᱤ ᱪᱤᱜᱱᱤ ᱪᱟᱨᱫᱟ ᱡᱟᱵᱤ ᱪᱷᱤ ᱪᱤᱜᱣᱟᱨᱮ ᱡᱟᱨᱛᱤᱠ ᱥᱟᱭᱤᱱ ᱥᱟᱝᱡᱤ ᱥᱚᱱᱢ ᱡᱟᱨᱛᱤ ᱠᱷᱟᱯᱨ ᱪᱤᱜᱤᱡᱤᱱ ᱞᱟᱹᱴᱩ ᱟᱜᱟᱫᱤᱱ ᱪᱤᱝᱟ ᱫᱤᱱ ᱛᱷᱟᱨ ᱜᱟᱛᱷᱤᱭᱮᱱ ᱥᱚᱨᱢᱩᱱᱟ ᱭᱟᱝᱡᱩ ᱠᱟᱱᱭᱮᱱ ᱪᱤᱝᱠᱷᱟᱝ ᱚᱨᱠᱞᱟ ᱧᱮᱱᱡᱩᱨ ᱛᱤᱱᱤᱱᱤ

0: 모리 다그탈람 특수성이나 다 파치르니 모스티 비타르다 나는 지금 처음 인더니 에 수도물가 동성기네 어
1: 야야
0: 단 완전 소프트크 그서가 고파치 모르겠나다 샤르나 동치르 길 삼보르즈드 쳐다 포나 차크르 야미 바르 고운든 쳐
1: 네지
0: 남나 강크르 소디르 정일인정 상난 도다람 인디 몽버스티다 수고즈나 단도문디님다 chadda pagbayo pa, dhapsaga gopari.
1: Nari.
0: Daga, nung ka sokhung tsumuri dhina da, amaro xerji ergini ki hirkang tsukisa. Da da chi, gongni rangi mufkiyong dhira da, dhe dhachan tsumbi chaganda, zarshtuli indi nifshi jikamu uzgunu dhapsaga gopari.
1: Nari.
0: Jankha, Yakub Chalangani dhugi yagsa. Yakub Chalangani dhira, dhola rangi Yakub Chalangani dhira, tsumumbu Yakub Chalangani dhira, yang Yakub Chalangani dhan su, 좀 접선 끝나게 믿어먹지. 니다 제로 형식은 이스쿨 통콩 한승 속다.
1: 예지.
0: 다 제로 감독이 다 던지긴 리우 감독다. 아 단디엔 통콩 와가다. 상디 인내식이나 존이 스쿨인데 냠디기니 존 통콩 한승 속다요. 반도머리. 아 다가다 가로 메라 강커르빈 통사다. 다 메라 강커르 좀 접선 하나씩 냠디. 아, 되겠다. 홍보 되겠다. 체크를 잡고 거의 메일로 간다.
1: 예지.
0: 아, 단도 뭐 님도 잡아로 와. 단도 최소 뭐 감도 그나마가 좀 리디 되겠다. 난 그 예스코르기니가 너무 많이 비치킨도. 진짜 민도 너무 되지.
1: 네, 리리리. 과든지.
0: 되겠다. 친기는 설탕인데 니 단순 난 유지한비 드는 그 소송라. 근든님 아니 스코르 페이퍼 갑스스니 얘는.
1: 야야야. 과든지 다 되는 걸 인스디나가 ам цовсын хүчээг гэрги хэрэгний ерхөрг да сача сусуг чачи танг шэтг ламтг сусуг чачи танг дэл дианчигийн чу дицг сусуу таниян цовсын хэрэг гэрний ерхөрг гэрги тэтг да шэгүх цо яна кату нарнга гэм цонуг сонслэ дэжиг нэтэн дианчиг да чорны гэм тони нара цовсын кэндэла да нэму гэрги жилэн танг нэму уучс ав инэмцэг мом мом цо мгаз гэн штаркуран ромбо шэгүх 과든지고
0: 야 과든지고 봐.
1: 네크데모.
0: 데모.
1: 야 데모. 아니냐구나 봐. 디스지는 게 다른 거 야큼 좀 통능 그 레츤데 동숨 드네죠. 레츤데 좀릭 바탕 동진 봐. 좀든 야탕 좀링 안 그러와. 살제트라 히탕 트라 히도 좀 스타클와 가브즘 도르제탕 지집 스타클와 간적 세랑당 손음을 인치는 이인 제치냐브 과든지 맞소고 렌슨다겐 남이나 몸몸츠고 다 예쿠르크 코르긴다가 낭슬이나 제나 방어트 제고요 니코데 모타 히데르
2: 코르는 워클 알론 팅게 수비 산저
3: 냥크나바 제나바데 모이나 데릉납 쳐치게 답자 비치 녀치게 당 자치게 답던 비치르그 워치게 답던 비치르그 인라 자바상실레 제치 디르타르 쇼피 산저 레슬라냐 브르갑스시 에다브제 비치 쳔거니네 자크브치 조시 시진핑기 보카 언드라슬라 롱촌 당니 콩게 헝가리 선진 진간 커버스 템드시 시진핑기 단도네 헝가르나 중국 사르 킬림시바 치르냐비 자크브 조직치긴 바당 중국 등 헝가리 버 소짐 잠튼 제 로지 예너랑 렐라츠 비로 돈던정 쇼니치 통타 와스므드 판츠나 선주고 등 자님 젠지 니픈 냠즈 진 타중시비 차쿵 소수 냠디 틀 점지 모습랑 요레 니 중국 등 헝가리 와친 렐림 페이지라 찬툰 통침 셰진 요라 선전 보카 등 냠 등 바춤시니 소진 점장튼 의 진틀 셰바 등 차슬 타지 판스니 예치 등 차쿵 소수 타지 냠 냠디 사플 셰바 등 중국 등 헝가리 디르사비 디르늠 근지 쇼용 탑지 쪽분 렐라 부담붕 페이지 조브르 간다 당스티 르자크미 제 망망라 헝가리 치 판디 전도 요레
4: 랑미 뉴총 소스타 클 전제네 Tang Zhongying ge dir wa server ji ji ge gun ji la shen de tong bi ta ji ji xue tu ge chen xi yin. Zhe chu shu ji Xi Jinping ge lam ge nan bi gun ji la shen de tong su tong adang. Ji ji ge xie yong ni jing guo dang ma le ge shu di xue bi ke non ba. Tong de me cheng yong ji sa shu dang pe ji la shen de dang shi. Rang mi niu cong su sta ke ji hui shun ji ni ba ngar li ge ren don pe xie ge xi tan. Zhe chu shu ji lang sha don chu ji ni. Rang ji ji rang mi niu cong su sta ke ni sen qi. Che ce tu bi gun ji le che tun ten zeng ba dang. ལམདག སར་ཏུལ སོར་ཤིནི དེ་རབ སར་བི ཇེ་ཇེར གོན་ཇེ ཀེ ཐོས་ ཉར་མོར ཅིང་ཁི ཤང་ཁེ རང་མི ཉོ་ཚུང ཚོར་ཏ ཁལ ལིང་གང ཁལ་སར་ཏ ནི་བི ཚུང་སུག ནན་ཟུམ ཁོ་ཏུལ མ་ཅིང་ ཤབ་ཤི ཁེལི་ཅ ལེགུ

침출바 나도나 특출시나 침주바 갤바 살나 침납된 바지지 코리 이거부시 처벌 근데 동기 냥크남바 공대 청민년반의 시진핑급 예스의 종립고로 능화시비 볼등비 큰 수업등 바시티 야급집 딘지가당 제초집 단능 송총 단득시기시바디인 슈니의 남바치의 재판에 다 초직이라 산지 마치 담능시비 참비능시주의

만저 작심 김종콩나 최속 김종콩 등 등독 김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 임비 나지냔데 흑성심 종콩 송주 등 지진젤

0: 다는 베이징의 디스루 제그니인.
1: 포르문 워클 알롱팅게 디토사르인길.
2: 냠크남바 체남바데 모이나 데릉납 쳔치기르답자 비친 예르치기당 아자르치기르답담 비치르그 워르치기르답담 비치르그 인라자바상레레 체치티르타르테 디톡산지 레츠라냐 버가스시

0: 야닝니비 두쿠총총소 텅디나 총시비가 능아 조기 드긴지레 티바가실 리비 스카쿤데 섬부 쳇더고르기시요 다 디진데 나 총시비가 슬림천나년 큰그 두쿠총총즈인디 아다 나 총시비가 슬림천가능아 찬총 건강즈기 요니나 아다 찬총 어리리그 능뚜 쳇기니나 바저사차요 저삼크 아리 떠나주 조기 드긴지르 타우즈가 손지나 알랑가 저츠라시가 가신 요니 아 다실레니엔 조가니 영나 글렀던 글렀글린 조가니 아 다랑가 저츠라 시가 동아요니 디숙군 준통요니 다 듣고 총총도 참만지나 제때고지기니 아 당아서 가르트 총총스글라 드니 티파 가스키타우즈가 차촌진나 흐탐 마르죽근제나 준통요노 능기스 아주 셰파가슈 흐탐회가슈 안나스탐가슈 리중라 아 대한진이 시중 아레칭그진 아 대한진의 요존진아영 아 다 중거르기 흐시금가 게서게비어중 단들라스과 셰조가노 달라스과 년조가노 그쪽 총총 참마 제때고리기 노가 찬총즈 아르비 가르콘타우즈가 차촌진나 그쪽 총총 참마 그 니우트 히고노가 달호수그 차난자가 디텅그 차난자가 니슈코 히샤 강망즈 지종 우트크요너 니토크 히샤 강망즈 그쪽 총총수 한친니 아다 쳔득 아다 파마탐질 능기스 시피토수라 도능생킹그 제시비 상칸 한지 대한치니 길긴 남바게영 단제나 샤탕 쇼니 나와리 요르주테영시 캐치가 단더 수운지나가치 시피토수라 도능생킨 아 강망즈크 아다 시피디 텅텅 호수라 디텅 남바근 떠냠 시위용노가 시엔디 강망즈 정만냠 줄이기요너 대한치니 지나가치 이르비 카르쿵거스컬럼 더셀데팅이 아다 잠랑가 마나트친 아 당아초 미르킹 이르트 히고노 랑숑 캄그 우진히나초 마즈긴지나 옥토크요니 티한치니 영 시스템 저조가노 시스템 제로가노 그 도코총총 참마미 됐던게치 다 시스템 마즈기 제로이크요카 리테나 텅디 조키 딩저가나 도코총총 바마 돈줍글랑노 그 시라 나 다 시라 지나란자가 강터르츠 아멍트크 다조 잡실 삼비 돈좀 된지나 실르가 남바고 군이 릉요니 도모즈르 안된지나 링히 군이 마츠르 시타히나 시샤니 도모즈라 디조니 쪼꾸총총 렌첸 남지 끌릉모고 실르 탐바 벤즈 리 탐바 벤즈 타우즈가 차손지나 쪼꾸총총 망아즈크니나 속적 형제군들과 희지르 디 한신인지나 쪼꾸총총 청마그 렌그 쳔마송나 아 나초이다 쯧득근이 있어 자히비 땅선으로 모시가 망아즈요카 더참아영 이슨 조시 개친으고 소 탐바반즈 세랑아 남트 아 제시 납든 아 자히 뜨길 디한친 인지나 아자라 랑틀 소코 뜨틀라 소과 너무 시가 망아즈요크리 더쇼코 인지나 영 도중 이다땡이 자히비 땅선더르모 참만지나 아 다 그렇게 촌튼 쳐즈거 아 니노나 쳐즈 셰끼요너 안더그 쳐즈 촌귀요너 덴지나 디촌 남즈가 그렇게 쭈고 늘라스 과연 희주가치가 디한체니치 탐바펀지 차촌지나 그렇게 탐바펀지 등딜위 시종이 과스긴 요라 리트니 티바가치크는가 쭈구총총 잼 화딩게시 누가 나흐뜸 시응고 거세고논더라 아 가염직 테랑게시 누가 시종 흐뜨총사 가마 총세고논더 아 디촌인지 티참바르기 비가 쿵거는가 나총시비 대통진 희등 딜리 다총미 희슬터 아이 하만 자우다 람진 디리 다 그렇게 동구스클라우카 디트나지 동크르 다 조토인카가 감디 원국시 기누가 다 그렇게 이제나 냠족기 사건강스 요크 디슈코진 히스셰초이 티한치니 당디 시스템 지나요 시스템식이 요과 자득 고르나 청니 그렇게 제스티크 차니 이제나요 촌터먼 저 아절로니 단단이나 긍지나 총석버게 당한 고로노가 조고 조바 체랑게 지노가 시스템 체크 마르포 세고논데 체트 고르시요 이제도 조티스건 당송나 렘츠 모마가 조그 켓더니가 캘렌다 대랑영 켓츠가 아니는 모즈 리샤가 쳤다지나 참모레 리트나 자디 예쿠스 히라 아초 나총시비가 체크 찬총 동우 조기 드긴저그나 시 유엘
1: 천천 언어를 해. 족보 천서서 제초 나초시비 같은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0: 야니비 두고 총총초 다타치적 산지능진반던지나 나총시비 가치크 찬총동우 조기 등결인 리 드나치 디진트 셰파잉 망아즈급 정거요너 아 나초월아 촌지나 같이 기스든덕시 펀슨 초과즈기 녹진거 셰파잉 시가르그먼저 시가 멍거리 다나조 잡실 답실 잡실 잡실 또인실 단들라스 확시 망아즈기욕
1: 다나 두고 총총 청마가 영 아랑게 파사 파일라 송이 아 다가튼 제마 총섬 강망가나 합시기 다 큰나바그 셰파치기 셰크요크 더 청마 요코즈급 정나 아시영 셰파 망아즈 시히그리 아리 때랑 이제나 조기 드긴지르가나 두고 총총 바마 돈줍그 아 다크탑실 흐삼비 돈줍 세코논데 시르가 남바그 릉요니 도무즈그 두고 총총 시토나 잡시자 잡실라스과 키니 모가 흐탐 마르주클라카는 존통라 되오나 나초 티파 가르치글클마시기 세나인 초파 다나가치 냠흐치가 잡시크 실레 냠문디 진행주엘
2: 산증마 산증마 산증마 니니 접제마 니 산증마 응 야라로 나 멍충 실리 짜시글로

야 냥이비 뚜꾸 총총소 공닌이나 뚜꾸 총총 바마 돈줍 글렁노가 시라 영나 다실 삼비 돈줍 세고는데 년제 요크 다나 뚜꾸 총총 참마게 영 년비 쇼트 예고스게 정아 탑타 슈니치 렌치 남지 글렁노가 시라 탐바 벤지 세고는데 년나 땅아 나총시비 가치크 찬총니와 티바 가치크는 아시가 텅디 티바 가치크는 고드고노가 나스템라 시동안 연주엘

0: 어쩌마 레만주야 솔직해지가 디제레
1: 세롱 담오시 얼고준나 마루에 놈을까 얼고물 세속고 년다 있나레
2: 얼고물 차치 아니서도 얼고중 차치 조버섬
0: 야 다솝치 주소나레 어쩌마 레마 윤주리
1: 세롱 담오시 너나 녀주 람트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직 저사 있나리
2: 점질라 드글름 흐서송실 우덴직 키샤 셈서송
3: 어종 따회 앞이 흐진으리 흐흡샤빠 퍼위 덴차인

0: 야 형님이 듣고 총총초 공린지나치 시행고 거르세고노 담진디 년땅나르 듣고 총총초마 그 쇼자 담진디 년제요크 리 랑가 파사 파이나영 늘이 속에 담질 망아 망아지 원리야 진그 듣고 총총 창마 그 총아 요코즈 초셔시고 리 때나치 슈니에 가임직 체랑 것이 노그 시중 스터 총사 아가마 총세고노 데냐나 땅아 나 총시비가 측근 지티 참바 리비 가르콩근 없이가 당디 체득고 지오노가 나 총시비 리통 진시라 두고 총총 쇼바 체랑 것이 노그 시좀 척거 마르부 세고노 데냐뉴엘
1: ᱛᱮ ᱥᱮᱛᱨᱚᱱ ᱩᱭ ᱜᱮᱨᱜᱤᱱᱛᱟᱝ ᱛᱷᱟᱱᱫᱮᱡᱟ ᱟᱞᱩᱝ ᱪᱤᱛᱟᱹᱨ ᱫᱮᱯᱤ ᱞᱚᱯᱴᱩᱜᱪᱚ ᱪᱚᱪᱚ ᱫᱮᱢᱚᱭᱱᱟ ᱱᱟᱱᱟ ᱴᱤᱜᱱᱤ ᱡᱟᱱᱴᱤ ᱞᱚᱣᱟ ᱜᱟᱭᱢᱡᱤᱜ ᱛᱮᱨᱟᱝᱤᱱ ᱱᱤ ᱥᱮᱯᱤ ᱱᱟᱨᱛᱢ ᱡᱮ ᱠᱟᱯᱥᱟᱝᱞᱟ ᱥᱛᱟᱜ ᱪᱩᱝᱥᱟᱨ ᱜᱣᱟ ᱢᱟ ᱪᱩᱝᱥᱮᱨ ᱛᱟᱱᱟ ᱜᱮᱞᱚᱵ ᱛᱷᱟᱝᱢᱤ ᱟᱱᱟ ᱟᱨᱛᱚᱞᱟ ᱧᱚᱝᱜᱚ ᱟᱱᱟ ᱜᱟᱱᱟ ᱟᱡᱜᱟᱛᱟ ᱥᱛᱟᱜ ᱡᱤᱜ ᱥᱟᱡ ᱪᱟᱜᱱ ᱡᱚᱜᱩᱨᱤᱛᱟ ᱜᱣᱟ ᱢᱩ ᱡᱜᱟᱛ ᱠᱛᱟᱱᱟᱥ ᱛᱟᱠᱟᱱ ᱫᱟᱡᱱᱟᱥ ᱟᱨᱩ ᱜᱣᱟ ᱢᱚ ᱪᱚ ᱠᱟᱱᱟᱱ ᱡᱚᱜᱩᱱᱤ ᱡᱤᱱᱩ ᱜᱣᱟ ᱢᱩ ᱜᱩᱱᱫᱟᱡᱱᱟᱥ ᱟᱠᱟᱛᱟᱜᱱ ᱞᱮᱞᱮ ᱟᱠᱟᱛᱟᱜᱱ ᱞᱮᱞᱮ ᱱᱟ ᱥᱟᱡ ᱪᱟᱜᱱ ᱡᱚᱜᱩᱱᱤ ᱟᱡᱤᱱᱩ ᱛᱟ ᱛᱟᱠᱟᱱ ᱫᱟᱡᱱᱟᱥ ᱜᱣᱟ ᱢᱚ ᱛᱚᱱᱟ ᱪᱚᱱᱚ ᱨᱟᱢᱟ ᱛᱚᱢᱡᱟ ᱟᱹᱱᱤᱜᱟ ᱯᱟᱨᱩ ᱠᱚᱱᱴᱨᱚᱱ ᱠᱟ ᱥᱚᱠᱤᱱ ᱡᱚᱭᱟ ᱟᱡᱱᱟᱥ ᱛᱤᱛᱟᱝ ᱛᱟ ᱠᱟᱱᱭᱟ ᱞᱟᱢᱱᱤ ᱡᱚᱜᱩᱨᱤ ᱛᱟ ᱛᱟᱠᱟᱱ ᱫᱟᱡᱱᱟᱥ ᱟᱨᱩ ᱜᱣᱟ ᱢᱚ ᱱᱚ ᱱᱟᱢᱟ ᱫᱟᱨᱠᱚ ᱠᱚᱡᱤᱱᱩ ᱜᱣᱟ ᱢᱚ ᱪᱤᱨᱛᱤᱱᱩ ᱛᱟᱠᱟ ᱱᱟᱢᱟ ᱱᱚ ᱢᱟᱱᱫᱟᱨ ᱥᱤᱠᱥᱤ ᱠᱚᱱᱟᱥ ᱛᱤᱛᱟᱝ ᱛᱟ ᱠᱟᱨᱜᱤᱱ ᱫᱟᱡᱱᱟᱥ ᱭᱚᱠ ᱭᱚᱠ ᱟᱡᱱᱟᱥ ᱭᱟᱝ ᱛᱟᱠᱟ ᱟᱨᱩ ᱜᱣᱟ ᱢᱚ ᱛᱚᱱᱟ ᱱᱚ ᱜᱚᱢᱤᱠᱛᱟ ᱢᱟᱨᱩ ᱨᱮᱡᱤᱱᱩ ᱜᱣᱟ ᱢᱚ ᱭᱟᱝ ᱪᱤᱨᱛᱤᱱᱩ ᱛᱟᱠᱟ ᱱᱚ ᱟᱢᱤᱠᱛᱟ ᱱᱚ ᱢᱟᱜ ᱢᱟᱨᱩ ᱡᱤᱠᱞᱚᱜ ᱫᱚᱱᱟᱥ ᱛᱤᱛᱟᱝ ᱛᱟ ᱠᱟᱨᱜᱤᱱ ᱫᱟᱡᱱᱟᱥ ᱭᱟᱝ ᱭᱚᱠ ᱭᱚᱠ ᱟᱡᱱᱟᱥ ᱛᱤᱛᱟᱝ ᱛᱟ ᱛᱟᱠᱟ ᱛᱚᱱᱟ ᱪᱚᱱᱚ ᱱᱟᱢᱟ ᱛᱟᱢᱩᱠᱮ ᱛᱚᱢᱜᱚ ᱡᱤᱛᱟᱝ ᱛᱟ ᱡᱚᱝ ᱨᱤᱥᱠᱮᱢ ᱪᱚᱭ ᱦᱟᱝ ᱛᱚᱱᱩᱛᱟ ᱛᱟᱠᱟᱢ ᱡᱚᱝ ᱨᱤᱥᱠᱮᱢ ᱪᱤᱜᱤ ᱫᱟᱞᱤ ᱥᱟᱛᱟᱝ ᱮᱫᱟ ᱛᱟᱜᱨᱟ ᱟᱣᱟᱢᱚ ᱱᱤᱜ ᱡᱚᱝ ᱦᱟᱥᱮᱢ ᱵᱩ ᱭᱮ ᱪᱷᱟᱢᱡᱚᱠᱚ ᱥᱤᱛᱟᱝᱥ ᱛᱤᱯᱥᱤ ᱱᱟᱨᱠᱟ ᱟᱣᱟᱢᱚ ᱥᱟᱡ ᱪᱟᱜᱱ ᱡᱚᱜᱨᱤᱛᱟ ᱨᱟᱜᱩᱝ ᱡᱜᱟᱛ ᱠᱛᱚᱱᱥ ᱛᱤᱛᱟᱝ ᱟᱣᱟ ᱨᱟᱜᱩᱝ ᱟᱣᱟᱢᱚ ᱜᱚᱱᱫᱟᱡᱱᱟᱨ ᱟᱨᱩ ᱨᱟᱜᱩᱝ ᱪᱚᱠᱟᱱᱟ ᱡᱚᱜᱱᱤ ᱡᱤᱱᱩ ᱨᱟᱜᱩᱝ ᱜᱚᱱᱫᱟᱡᱱᱟᱨ ᱱᱟ ᱥᱟᱡ ᱪᱟᱜᱱ ᱡᱚᱜᱱᱤ ᱟᱡᱤᱱᱩ ᱛᱟ ᱟᱣᱟᱢᱚ ᱱᱟᱨᱡᱤ ᱪᱷᱟᱞᱤ ᱛᱟᱱᱫᱟᱡᱱᱟᱨ ᱛᱚᱱᱟ ᱪᱚᱱᱚ ᱱᱟᱢᱟ ᱛᱚᱢᱡᱟ ᱟᱹᱱᱤᱭᱟᱱ ᱨᱩᱝᱠᱟ ᱥᱚᱠᱤᱱ ᱡᱚᱭᱟ ᱟᱡᱱᱟᱨ ᱛᱤᱛᱟᱝ

야냥이비 뚜꾸 총총소 다르타체 즈거 산지 능진반 덴기나 나총시비 가츠근 지티 참바 허리비 스카르콩이야 대능영 보호자림 거리비 스카르콩 거스컬럼 더빌란디가 땅아 나총시비 리텅 옌신 오스트리 단지나 돈크르 원국세 기밥 저세고노데 정만지나 우즈스토주일 리테나 다돈카 돈덩즈리 디덩나 남다영 진치흔이 진치그르 다나 도인가가 감디 나치 원국시 고노 긍긍스기 요크 너리리 진치시 조일 아 조고 총총초 한친니 파마 등 길긴 함지케영 셉트진년 용아리 와인 하리 흑지긴지나 도인가 크기 참늘 원국이 고가 김친 차즈가지 등나 도인가 크기 다크르가 조친다 마라와프동 우치엔거 다 감그린게 로디간게나 진치한 요진란다 도노친거 다 참는던게나 시게 포카자니 도모게 디츠그르 다나 남다 진치가 진치한 요고 노스감다 등텐다 등이 라와트고 곤주 진트 다인게나 친치거인게나 아주 친치근더거인게나 오동 제주 아 너시게 같이 나 다크르게 친치관더거 오동지나 참는 원고고 주네 시게 파니 도모즈그르 다나 니와무인게나 아주 돈칸디인게나 아주 다주 정타라 송이지 동시에 교카 동칸딘이나 정타란 조그지그나 시그찬이 도무스 너진터주 시카 시카 때미 동카 정타란 조그지그나 크르겐이나 리그 대통령 시그 파니 도무스 동크르 크르게 리폰거 정르거 크르게 단지나 냠슬 렘반데 이나 지든 봉위 크르게 단지나 다 종들스 두스그레 디첸거 리폰거 난국거 니와영 크르게 히체트 옛날에 그렇게 정주 차리가 소나 아주 노파티리어 도기 리폰어 대통령 맡음니 맞을 다룬 내리 망아즈 송식 그이나 아주 참늘 점늘 로이 년철 아 대한친인 절음근날라 속과 중니 뜸으스 선바 문이나 돈카 아주 강우라 강릉등 그 세르간든 지나 원고이고 돈구 측동노지니 남시 여름진 감시 쟁글 꼬노 아 뜸으스라 티쟁그 아주 녀글 꼬아라 꼬와 아 땅 오동 라스과 드그마이나 제프근더인이나 저버그 쟁글로기 세르카기 주기년 카요카 디싱그 오동라 끙와 근데 저거 티스카와 아 땅 하스텔라 파노근 드그진던 디미데팅이치나 시그 파니 뜨무스 가지와 문제나 돈카즈 시뚜근데 다 주 돈칸디 돈능나 로르 더 참마 마니 아 땅토나 디리 아 단기나 저렇게 원조로때미다 놓고 감도 무슬라 디첸거 돈간디 차촌기나 다시 시뚜글라 속과잉 시가 망아요니 데이노 첸거 시뚜글란다 사고치카와 다 튼는데 원고 있고 저 돈간디 시뚜글 시가 망노 첸거 시뚜글 땅나잉 넴버 차모잉 시가 망니

총총 참마게영 덕시게 일라 담보해준고 야 안녕히비 듣고 총총소 슈닝 지나치 강진나 총척버게 당아 고로노가 좀바부 총총 조바 체른 게 지노가 시쯤 척금아르부 시고노데 니디랑 체터 고직시요 아리 단진나 좀바부 총총 조바 체른 차존진나 초롱성친 공호종 콰싱 톱자가 도마르 아 거기 척금아르부 시고노 시쯤데 시그 거기 측주리 디니 아 담질이 예그니 Tamuzgiri tichengengi tirang cheta gorigisiyo. Dana chishuni chaka marpo siko noga shihtsamda njina changman chingdo.

0: 야 따니 저 총원 보송 없냐?
1: 총원 보송 마뇽이야.
0: 총원 보송 마뇽이.
1: 어?
0: 총원 보 고 없냐?
1: 고 뇽아야.
0: 네. 야 총원 본다즈 총원 그 지체인 초 더가 총원 본다 그럼 탈고 장체나 좀 얻거니 여기가.
1: 도무지야.
0: 도무히가.
1: 도무지.
0: 야. 야다 저는 거 없는 거.
1: 야야야.
0: 야 저는 거 모두 공이 저 다주 누가 시기듯이나 니 저 저런 거 리릭 땅니 저 아진다고.
1: 야야야.
0: 이 저 스타그 카토고가. 스탄다그 카톡 쓰던 거 라카니 저 저 아진다. 스타 가르크리나 디 카톡 인증 거 라카니 쳐드세요.
1: 다 가루이나.
0: 원래 너 가루이나.
1: 다 가루이나 저 저를 되는 게 자산이.
0: 조르라로
1: 조라
0: 조라세너라
1: 에 조조 동전다
0: 조조르즈니 디나스타라라세 군은 도스모즈르
1: 타라라젠 마양아치사니 타라라제즈메크
0: 오라라세즈메크
1: 메메
0: 아 제리리 타티사슈
1: 타라라세제 타타트 짱짱 둠요 타 카로이네 조조데 타 조라
0: 레디 조조세 군은 추사자니 가루그는 아직 모질린데노 디냥아스타 조조트세고모 아 가루 코트가 나타라라세
1: 가루는 호진디노 땅몸몸 도무제 땅호나 호거
0: 나리
1: 그 가루 몸마우냐 조조젠
0: 나리 야디나 아 노르그능니 노르 능능 그라초 장군이가 쳤세까
1: 또 로록젠
0: 로록 에디 아리 아리 다드 바츠치 히지르 다다 추스타라라 장구트 아 다치 추사찬이 무슨 인지래라 바츠르 다다른 그냥 사슈니 지 세르마즈 지도 모요치리야 내다지 코니처탄노 트르카 히기야
1: 코이고
0: 아 켈더 히가 시오티 냠자 냠통 시메티 강우 냠십
1: 시오디 냠자 냠
0: 시메티 강우 냠십
1: 소 말은
0: 뭐?
1: 그건
0: 어디? 네가 소 말을 저 사마사고 지금 구원하지 그리 사마사고 지금 구원하지 그리 사마사고 지금 쳐서 구워야 아니 왜 쳐서 구워?
1: 자트로이네
0: 그건 어디?
1: 터마 자트
0: 터마 하하리 터마를 구워 CEO di nyamza nyam tong seme di kangu nyam shivza na tharmare. Di toni da jiga jirtang nuga tamkhi tamo khiga mnyi ngambak si na ngor jangbar rgi.
1: Mnyi ngambak su na ngor jangbar rgi.
0: Ole.
1: Da tamo khiga ya.
0: Tamo khiga. Tanga chukhar kongi go. Nyung an bak si na ngor jangbar rgi, sung an bak si na ka tsikha loo ita se kago.
1: Oh yeah.
0: Tang hui tatar. Di toni da jiga tsunghun bugu tarkurang tsala khiga?
1: Mishik tarku.
0: Mishika. Yeah. Di nang yi chob shil, tsunghun bugu tarkurang tsana chali samjara tkichaw kago.
1: Oh yeah.
0: Yari.
1: Tashi kong.
0: Ali. Yeah. Chobo tsegang rinzin terang gilin tsana nga shikino garsa shi chod di shar gang samba kubdgi koga.
1: Yeah.
0: Yeah, nikkab demu.
1: Yeah, demo.
0: Yeah, demo.

아래 조반한 바구니 주 렌신디나 조포 체강은 시기 샤르강 선바토 송석 때문에시 근데 주 니코니 진노 그 저한다 그지 스타그 카동 인증글아 같다니 아 다스타 가르크 그냥 스타라라 세라세고 다 그렇죠 사전에 스타라라 세는 메세고 단데 양 잡숙 소소그 지 카동 인증이 딜라카나라 양지 막지 사이오 치리상 그래 딱주 스타라라 세고는데 주 잉이란다나 스타라라지 다라라세고 삼망아요 그다음 걸고 사전에 받칠 맛은 인지리 대그주 다 노르그란다 그 카톡 인진 셰탕 다니스타 그 카톡 인진 셰탕 디스 라카나 양주 다치 운르글이 그르그니긴디 인이 타나 카톡 인진 라카나 마요까지 다콘조 제타 마히나스 긴지나 타라라즈 고즈난 도참모즈이나 교교도 고즈난 도참모즈이나 다니 양 다 노르그난 양 지가 르그르그 세군 단다 갸르갸 세군 단다 내이나 그주 타그 카톡 인진에 그메라 그르그 처스르군을 다 노린 지나라 더 그 츠가 라추 요메탄 도그라더가 가성 그 라카니다 지 냥독당 냥타가 존타나 그게 노르티 라유멀 도치모진 더니리 힌드니 노모레라 디양은 더조용 그 로토난 바존 손지나르 시그 소중의 있자라더 니땅나 망아요까 아리 로바나 바티다다 제 저냐람 든 조진 반다이는 송인장 로냥 팅컨 워크로 롱팅그 닝공 타이통을 거는 그 소리 이제 클렌싱 그 참바 니와티 로둥냠 비당 가게 참바인 로둥냠 비당 가게 참반 디는 시크조 조바나 바가 특급 된지 드스미니 그섬든가 특급 된지 드스미니 그섬든 드 특급 된지 드스미니 그 낙섬 특지 그렇게 막 카프코라다 렌센데가 시크탐들이

0: རྒྱལ ཁྲིམ མཚེར ཅིག ཉ ཤིང རང ཉིལ སོང བའི གོ ཆ ཁྲིམ ཅུང དང ཅོ ལམ ཡ་ཅེ དང གཉེན ཁན་ན་བ ཆེན་ན་བ དེ་མུ་ཡན་ན་ ཆེ་ཅི དེ་ཏར་ན་ ཚོར་ཁན་ ཇང་རུ་གཉེན་ཅན་ ཁང་ ཝར་ཁལ་ ལོང་ཅན་གི ཁྲིམ ཅུང དང ཅོ ལམ ལེ་ཅན་ལ སམ་བར གབ་སེ་ཤེ ང ཐང་དེ ལེ་ཅན་ དོན་ཅན་ བར ཟོང་ཅུག་ བ དམ་རིན་ ཆེ་བིན དེ་ན་ ཐང་དེ ཁྲིམ ཅུང དང ཅོ ལམ ལེ་ཅན་ དེ ཚན་བ ཆུང་ཨ་ནི་ ཡུག་རོ ཚན་བ དོང་ཨ་ཡན་ན་ ཇ་ཁྲིམ ལོང་ཅར་ ཚན་བ ཉི་བ ཇ་ཁྲིམ ཁིབ་ཤ་ཡིན ཤུ་ནི་ གི་ཅོ དེ་རང་ གི ཚན་བ དོང་ ཇ་ཁྲིམ ལོང་ཅར་ གི ཚན་བ དེ་ན་ ཨ་ཤི་ ཇུ་ཡེལ ཁྲིམ ཁུན་ བཟང་ པུ་ ནག་གར་ གོམ ཕ་རལི ཁྲིམ་ཡི་ གི་ ཁསེབ་ཅན་ ནིམ་ཅར་ ཐུང་མར་བདེ ཇ་ཁྲིམ ལོང་ཅར་ རེ་ཉན་ ཁན་ན་བ དེ་ན་ དེ་རང་གི་ ཚན་བ དུང་ ཇ་ཁྲིམ ལོང་ཅར་གི་ ཚན་བན དེ་ནང་ ད་ཚ་སི་བ དང་ར་ ཡང་ན་ ད་ཚ་ས་གི་ སོལང་ དང་ རེ་ལ་ཨོ་ནུ་གི་ ཇ་བང་གི་རེ་ གོ་དུག་ཤིཡོ ནདམུ་གི་ ཇ་བ་ཟ གོ་དུག་གི་ ཡིལ གོ་དུང་གི་ ཇིམ་སིན་ཆ་གིན་ཅན་ན་ ད་ཧོན་ཆལ དང་བདར་ན་ ས་ཆ་གང་གང་ ཚོན་ན་ ད་ཚ་ས་ དང་ ཤང་ས་ དང་ རེ་ལ་ཨོ་ནུ་གི་ ཇོ་ཅིན་ད་ ད་ཅེ་ཉུང་ནི་ ཅེ་ཉུང་ ཇོ་གོ་ནདི་ རེ་ཏ་ར་ ཨ་ད་ ད་རུང་ཡིན་ན་ར་ ཇ་ཅི་རུང་རུག་ མང་ཚུ་ མང་ཆེ་ཤི་ཟག་ ཚོ་ཨ་གི་ གཞ་ཏན་ ཚོ་ཨོན་དེ ཚ་ས་ར་ ཤང་ས་ཡིན་ུ་གི་ ཅེན་གི་ ད་ ད་རུང་ཡིན་ན་ར་ ཅི་ནི་བཤོག་ ཇོ་ཅེ་ཅི་རེ་ཉི་རེ་ད་ ས་ཆ་གང་དང་གང་ཡིན་ན་ ད་རུང་ཡིན་ན་ ཤོང་དང་ ཇོང་ཅིན་ཡོ་ནི་ ཇིམ་སིན་དམུ་རེ་ ཨ་ད་གི་ ཅུ་ ཁ་ཁ་ཡིཟག་ གོ་ནག་ ཚ་ས་ པན་ནག་ར་ པན་ནག་ ཚ་ས་ པང་ཕེན་ ཤི་ཡ་ནང་ ཇིན་ད་ ད་ ནོག་ཁལ་ ཚ་གན ཚོ་ན་ ནོག་ མང་ཚུ་ མང་ཆེ་བ་ཟག་ ཁ་གིན ཚོ་ཨ་གི་ གཞ་ཏན་ ཚོ་ཨོན་དེ ཚ་ས་ཆ་གོ་ནུ་གི་ ཅེན་གི་ ད་ ཚ་ས་དང་ རེ་ལ་ཡོ་ནུ་གི་ ཁེན་ཇུ་གི་ན་ ཅིག་ ཚ་ས་ ཉོ་ཚུང་ར་ ཤ་ཏུང་ སེར་གི་ན་ར་ ཡང་ན་ ཁ་གི་ ཚ་ས་གི་ སང་ཚམ་ ཚོ་ཨུ་ ཡིམན་ལ་ སོ་ཁ་ ཡང་ན་ དང་ཁབ་གི་ ཚ་ས་དང་ ཤང་ས་ ཡང་ན་ ནག་ར་ལ་ སོ་ཁ་གི་ ཁ་ཁསབ་གི་ མང་ན་དང་ རེལ་དང་ ཡང་ ཅིག་ ཇོ་ཇེ་ ཅིག་རེན་ ཉི་རེ་ ཤོང་དང་ ཇོང་ཅིན་ ཡོ་ནི་ ཇིམ་སིན་དམུ་རེ་ ཏེ ཅེན་གི་ ད་ཐང་གི་ ལེ་ཚན་དེ་ནང་ ང་ཚི་ ཡིམ་ ཚོ་ལོ་ ཨོར་གི་རང་ ཅུང་ཁལ་ ཐ་ཁ་ ཇོང་གི་ དེ་ཁལ སོ་སོ་གོབ ཇ་ཁྲིམ ལོང་དུན་ བ་ ཚེགོང་ ཐར་བིལ དང་ ད་ ཇིབ་ཤུག ང་ཚུ ས་ས་ ཚོ་ལང་ དང་ རེལ་ཨོ་ནུ་གི་ ཇོ་ཇེ་ ཆེ་མ་ ཆུང་སམ་ དེ་རིག་ དེམ་ ཐ་ན་ ན་དོ་གོང་ དེ གང་ཟ་ག་ སུང་ ས་ཟ་གབ་ ཤེ་གོག ཡང་ན་ད་ ཆེ་ ཐ་ཁ་ ཇོ་གོག ཐ་ཁ་ཆུལ་ ཡིཅུག ནོར་མ་ད་ ཆེ་མུ་ཟ་ག ཡེ་ནི་ན་ དེ་རིན་ད་ ད་ ས་ས་གི་ དགང་ཟ་ན་ ཆོག་གོ ཇ་ཅི་ རང་རུག་ མང་ ཚོག་ ཁར་གི་ ད་ ས་ས་ དང་ རེལ་ཨོ་ནུ་གི་ རང་རང་ གི་ ཁེགང་ད་ ཆེ་ སུང་ཆུ་ བེ་གོག དེ་ཁོར་དེ་ནི་ རེ་རེ་ཅན་ད་ ཁབ་དའི་ཅི་ ཡ་ས་ཟོང་ ཐ་ར་ཆོ་དེ་མུ་ཡན་ན་
1: ओ देमो देमो दनमा देमो
0: देमो इन रे छ जोंतर देदाना तेरंग थुक तोंग रजि दगोनु ता तंग कब छमचुंग गप छचो छमचुंग ग दिरम दे थोना आदांग आछि द तंग द तव ग जि जासा ग तंग रेलो नु ग जोजे छेमा छोंसम दिरगन दम छाना द छि थखचुले इगो ग यंगना दिकुर दना ता जिंग रियो गप जाछम ग नना खतांब ग रेज गुनना जिति कोनी खबदा जगिना
1: या यन दन मा या अछिन दि स्टासा सर गुनन द nukpa mangchukwa tsuna kirgi tsuwi tensari. Tendana da kirgi tonchik tsuwa ga tsuni tas dasa nda yotana da dazu kirgi sugulgi la sukpa dondog maa maa zi tukchu itika. Tendana ya mungar ga netsunde kirti yona dasa solang ga netsunde jenyuwa jugubra. Onchang daur ga dandi achi tumchung ga jenchukwa gimbi chani dasa ga kurga solang de tigdana o da dasa ga solang a tigdana tumtara rangi ga kegang chigi sonchu yugubra. Solang da ᱛᱮᱱᱛᱟᱨᱟ ᱪᱤᱜᱤ ᱛᱷᱩᱭ ᱜᱩᱜᱟ ᱟᱪᱤ ᱛᱟᱫᱟ ᱪᱚᱥᱨ ᱡᱮ ᱡᱟᱴᱷᱩᱢ ᱜᱚ ᱢᱮᱱᱟᱨ ᱠᱟ ᱛᱚᱱᱟ ᱛᱚ ᱱᱤᱥᱛᱚᱱᱤ ᱪᱩ ᱛᱟᱫᱟ ᱥᱤᱜᱤ ᱥᱩᱨ ᱛᱮᱱᱟᱛᱟ ᱛᱚᱢᱚ ᱟᱪᱤ ᱢᱟᱝᱜᱟᱨ ᱜᱮ ᱱᱤᱛᱷᱤᱱ ᱫᱮ ᱛᱤᱭᱚᱱᱟ ᱛᱟᱥᱟ ᱥᱚᱞᱚᱝ ᱜᱮ ᱥᱚᱱᱩ ᱜᱮ ᱡᱤᱱᱥᱤᱱ ᱛᱚᱢᱚ ᱪᱷᱟᱱᱟ ᱠᱟᱜᱮ ᱛᱚᱱᱪᱤᱠ ᱜᱮ ᱠᱚᱨ ᱜᱮ ᱛᱚᱣᱟ ᱜᱮ ᱛᱮᱱᱥᱟ ᱮᱱᱚᱨᱟ ᱢᱤᱭᱟᱱ ᱞᱟᱜᱟ ᱱᱤᱥᱮ ᱚᱱᱟ ᱠᱨᱤᱠᱤᱛᱟ ᱡᱮᱭᱚ ᱠᱮ ᱞᱤᱠᱷᱚᱣᱟ ᱪᱚᱱᱟ ᱭᱚ ᱥᱟᱱᱥᱩᱢ ᱞᱟ ᱥᱚᱠᱯᱟ ᱛᱟᱜᱢᱥᱤᱱ ᱫᱚ ᱥᱟᱨᱟ ᱜᱟᱨᱟ ᱭᱮᱱᱤ ᱫᱮᱢᱚ ᱜᱮ ᱫᱮᱱᱠᱷᱚᱱ ᱞᱟ ᱥᱚᱠᱯᱟ ᱛᱤ ᱢᱟᱱᱫᱟᱝ ᱥᱟ ᱠᱟᱠᱨ ᱫᱚ ᱜᱮ ᱥᱮᱢᱟ ᱛᱚᱱᱟ ᱟᱪᱤ ᱥᱟᱥᱟᱱ ᱫᱮ ᱛᱟᱣᱨ ᱠᱟᱥᱩᱢ ᱞᱮᱱ ᱡᱚᱠᱟ ᱟᱭᱚᱱ ᱠᱟᱥᱩᱢ ᱠᱤᱱ ᱫᱮᱜ ᱥᱩᱜᱱᱤᱭᱚ ᱟᱜᱚᱨᱢᱚ ᱢᱟᱱᱤᱣᱟ ᱡᱚᱠ ᱫᱤ ᱥᱩᱜᱱᱤᱭᱚ ᱪᱚᱱᱫᱟ ᱠᱚᱱ ᱭᱟᱱ ᱡᱟ ᱞᱟᱠᱟᱱᱤ ᱡᱮᱣᱱᱟ ᱠᱟᱥᱟ ᱜᱮ ᱥᱟᱱᱥᱤᱱ ᱫᱮ ᱢᱟᱝᱠᱟᱨᱱᱟ ᱭᱟᱱ ᱪᱚᱥᱟ ᱡᱤᱱ ᱫᱟᱛᱟᱝ ᱡᱮᱞᱤ ᱫᱮ ᱛᱚ ᱭᱟᱱ ᱫᱚᱨᱤ ᱡᱮ ᱠᱚᱱ ᱛᱚᱱᱫᱚ ᱥᱚᱱ ᱫᱮ ᱱᱟᱱᱟ ᱭᱟᱱ ᱱᱟ ᱫᱮᱜ ᱥᱩᱜᱱᱤ ᱠᱟᱥᱩ ᱫᱟ ᱪᱩ ᱥᱩᱝ ᱜᱩᱱᱟᱢ ᱫᱚᱵᱩ ᱛᱚᱱᱫᱚ ᱡᱚᱠ ᱛᱮᱱ ᱫᱚᱱᱟ ᱫᱟ ᱪᱤ ᱫᱮᱛᱟ ᱛᱤᱱᱤ ᱫᱮ ᱛᱚ ᱪᱚᱥᱟ ᱫᱤᱱᱟ ᱫᱟ ᱠᱟᱥᱟ ᱜᱮ ᱥᱚᱞᱚᱝ ᱜᱮ ᱫᱮᱜ ᱠᱚᱨ ᱜᱤ ᱪᱚᱠ ᱛᱟᱨᱪᱩ ᱥᱮ ᱛᱚ ᱫᱮᱠᱤ ᱜᱩ ᱛᱮᱱᱟ ᱫᱟ ᱪᱮᱛᱚᱝ ᱟᱥᱛᱟ ᱥᱚᱞᱚᱝ ᱜᱮ ᱟᱨᱤᱠ ᱠᱮᱱ ᱫᱮᱜ ᱠᱚᱨ ᱜᱮ ᱛᱟᱨᱪᱩ ᱥᱮ ᱛᱚ ᱫᱮᱠ ᱥᱚᱱᱟ ᱠᱷᱩᱜᱤ ᱥᱩ ᱟᱨᱤᱠ ᱠᱟᱨ ᱜᱩ
0: ᱨᱤ
1: ᱟᱨᱤᱠ ᱜᱟᱨ ᱡᱩᱛ ᱛᱟ ᱥᱩᱨᱮ ᱟᱨᱤᱠ ᱜᱟᱨ ᱡᱩᱛ ᱪᱷᱮᱫ ᱜᱟ ᱛᱟ ᱥᱩᱨᱮ ᱥᱮᱡᱱᱟ ᱛᱟᱥᱟ ᱜᱮ ᱥᱚᱞᱚᱝ ᱜᱮ ᱟᱨᱤᱠ ᱛᱮ ᱢᱟᱱᱫᱟᱞᱟ ᱛᱟᱨᱪᱩ ᱥᱮ ᱛᱚ ᱭᱚ ᱢᱟᱫᱟᱜ ᱛᱟ ᱪᱤ ᱛᱮᱨᱚᱝ ᱜᱮ ᱥᱮᱠᱩᱱᱩᱱ ᱛᱟ ᱛᱟᱣᱞᱟ ᱥᱚᱱᱟ ᱛᱟᱥᱟ ᱜᱮ ᱫᱟᱜᱩᱱ ᱜᱮ ᱠᱮᱜᱚᱨᱮᱞᱟ ᱫᱮ ᱛᱟᱣᱞᱟ ᱥᱚᱱᱟ ᱠᱷᱟᱨᱜᱮ ᱛᱚ ᱛᱚᱢᱚ ᱪᱷᱮᱫ ᱥᱮᱡᱱᱟ ᱛᱟ ᱥᱟᱡᱚᱝ ᱞᱮ ᱠᱩᱝᱜᱟ ᱜᱮ ᱱᱟ ᱛᱟᱪᱩ ᱠᱚ ᱡᱤᱱᱥᱮᱱ ᱪᱷᱮᱫ ᱜᱮ ᱫᱟ ᱥᱟᱡᱚᱝ ᱞᱮ ᱠᱩᱱ ᱫᱮ ᱥᱚᱱᱟ ᱠᱷᱟᱨᱜᱮ ᱥᱟᱜ ᱫᱟᱠᱩ ᱤᱱᱚ ᱭᱟᱱᱟ ᱥᱟᱜ ᱞᱮ ᱪᱷᱮᱫ ᱥᱮᱡᱱᱟ ᱫᱮᱜᱮ ᱡᱮᱭᱚ ᱠᱮ ᱛᱷᱤᱪᱩ ᱜᱮ ᱠᱮᱜᱚᱱ ᱫᱮ ᱚᱱᱚ ᱪᱮᱝᱜᱚ ᱛᱟ ᱛᱮᱠᱤᱛ ᱛᱮ ᱢᱟᱢᱟᱝ ᱪᱷᱚᱝᱠᱚᱱ ᱜᱮ ᱛᱷᱤᱪᱩ ᱢᱟᱭ ᱠᱚᱝᱜᱚ ᱜᱮᱱᱟ ᱟᱨ ᱛᱟᱥᱟ ᱜᱮ ᱫᱟᱜᱩᱱ ᱜᱮ ᱠᱚᱨᱜᱮᱱ ᱫᱮ ᱩᱢᱮᱨ ᱪᱷᱮᱫ ᱥᱮᱡᱱᱟ ᱥᱟᱡᱚᱝ ᱞᱮ ᱠᱩᱱ ᱜᱮ ᱛᱷᱤᱪᱩ ᱠᱚ ᱟᱹᱱᱤᱣᱟ ᱞᱟᱠᱟᱱᱤ ᱛᱟᱥᱟ ᱜᱮ ᱠᱮᱜᱚᱱ ᱱᱚᱯᱟ ᱛᱚᱱᱚ ᱜᱚ ᱫᱮᱢᱩ ᱠᱚᱨᱜᱤᱪᱩ ᱠᱩᱭᱡᱤᱱ ᱡᱚᱡᱱᱟ ᱱᱤ ᱛᱟᱥᱟ ᱜᱮ 타이그노 토마 카토노데 디와 존니 란다도 야나니 게그 란다도 드무고 코르고 조제 타디카스 테크트 치 마운퉁고 틱시탄 야나 사존디 콘체트라 스파이나 스파 스탠바 몰라카니 사정 간 강릉고 코르고 조제다 다 치 사정 강릉고 코르고 간자고 코르고네트 사치가 간자근디 이게 니오는다마 너무 그렇게 연하 사정 관련 그 거니 나는 맞는 거나 너무 그렇게 냈던 전에 지 사정 그 림듬줄아 연하 만투 빅시트라 특주이나 좋고 저나까지 다사는 놓고 고추셰 비코니 다치 첨정 계획은 고추셰 놓고 그렇게 너무 그 냈던 요다면서 야 지금 제요가 사정이 고한테 셔트기나 좋고 뭐 의주구나 다사도 그 돈이 데카로 고나마 다사가 돈이 샹사지 고나마 됐다고 조지였잖아요 테크트 데오디 콘셉트기 나스파 데인다나다 치 다스마 코니시 쿠노가 사사가 조진데 치 터치 코즈나타 치 데름 게셰샤가 도모 사사가 당고 코르그네토레라 사사가 당고 코르그네톤데 누구야 치 스테존 디 콩고 도모르 응원나 터치 코네 도모가 고름 도모스
0: 레레레 레차송 터티나 단더타고 사사가 당당 레라오니 조지즈 젤리 콩고 터출이나 단디 터치 코르만데 치무즈기니나 디코니 카브다즈기나
1: 레레 Achi ni sasa solong kurgu ndage tukchuu shenkenbu. Tukchuu shenkenbu tana achi jatungu dendiz dana kargindi likung sumiyuk. Sasa ga dagungu kurgu. Sasa ga dagungu kurgu ndetta ula tana kargi jenzasa achi sajang dodungu kurgu jatungu mo. Dinangin shesgunu chazi sabjina da tukumara da achi nye gergu wadu sasa ga kurgu jolong. Nye gergu sasa ga dagungu tukchuu ima tiri tatsu achi shangarimba gu sejong li kong ge ngon na tchu yin na ko de ni chu zhe na achi a dewa ra dewa ge war ge ve la ge ti zo chi ni a dewa nang ni ge de mo ge kor ge sa sa so nang sen ge ne la ke ge ta zong ren ba ge sejong li kong ge te ke ta sa sa ge kor ge de a dam ju gi tchu yi de na ko ge ti zong a ni yin ne chim che ge zong a ni ge sa sa so nang ge kor ge de mo ge de song ba ri ka su yin zong a ni ge ken ta de no sen ge achi 내가 공거른 바 아주 전에 그런 말이라 그런 바는 내가 사용이 공거다 태클도 특주이나 좋고 대나다 DH 데모스 같잖아 연아 디와 조스 같잖아 내가 다사 돌렁고 거기 저든데 저디 가서 고름 침을 질리듯 한 터치고 그러나 또 너무 아치 전설이나다 그렇게 다시 잡은 거니세 좀 또 너무 쳤습니다 디와 난이라는 건 넘들이 뭐 연아 산이 라진 그 점점이 콩라 속다 다사 그 도든 거 거기 저거리 콩질이랬다 담드기 담드기 다 니가 지 마요스 마요나다 아치 쳤었는데 니 데요 그 제크 그 사진 그 거기 도듬리 콩아까 데 리시제이디 담다 쳤었나 아치 사정 데 쳤었나 시시리 그거스 디 쳤었나 니마 딩그나다 데요디 콘티 그기다 지 사진 그 다른 거 거기 조진도 놓고 당내 이미 그시가 난적 난지 그 당내 이동도 뭐 지스다 데요디 콩거 쳤었나다 아치 조진도 정킹게 년데 갑시기 땡키 땡키는 거 다들 다 쇼소소소에 대한다 어 니또 지금 그때 그 사이가 전에 좀 그래 야나 엄마게 뜨긴 엄마게 사이가 전에 좀 그래 쇼니가 대한 쳐도 그 달라스파 가창아 뛰는 거 지수 다 아치 넘기게 나 줄까 아치 동어람 바가서 동화 좀 나 줄까 야나 레오 클릭콘데 좀 나 줄까 넘기게 나 줄까 걔때 넘기고 원로나 아치 넘기고 얘기도 하던 걔때 넘기고 마요나다 도움을 쳤었지 이제 그 네 사정 도덕 근데 그 리콘디 그게 특특 삼칠이 이게 종으로 봐서 좋아하시네. 종으로 봐서 종이 그냥 통해 다쳤었구나. 테크도 특특 이게 됐다나 좋고. 내가 그게 너무 그 특주 세주고 고름 거 졸았잖아. 어 종으로 봐서 좋아하잖아. 그게 도물 그게 로지텍 진짜 보래라. 냐모잖아 그게 좋아 그 돈집 근데 그 속 그 된다 가지고 코인 조지나 사사 대처나 쇼컴이 됐고 세컨이 통고가 너무 그 그렇게 먹는 그 아긴 코트 특수 보래라. 근데 특수나에 차서 영 단지가 막 자사가 소랑 되게 쇼. 영 소랑 맞지. 근데 선바모토나 쇼니가 그 도둠 그 쇼가 난 자꾸. 근데 근거 도둠이 뭐나 세거 도둠이 지가. 아니 세거 도둠이나 특니가 세거 도둠이나 답디 그래라. 너무 그 소니 쳤지야. 난 자꾸. 지아몰라 그니 쳤지나. 다 그게 사산데 놓고 특주 이누긴 지기 답나. 제촉 미터니 아 제목을 쳤을 때 흑진 대지 제촉 된적 그 중에요 그렇게 쳤을 때 나가 잡고 제목을 쌓은 자칭으로 아저 동안 됐던데 아치 다사 쫄은 거 그거 돈덕는 놓고 탁주 있고
0: 그지
1: 그나다 아치 인더촌나다 공이셔 놓고 다사 쫄은 거 탁주 세 주고 고름다 그래라
2: Tombi Wang Shiguo Summit.
3: Shigbi Jingwu Zong Summit.
2: Zambi Hua Keng Tian Summit.
3: Amami Xiwa Xie Summit.
4: Chengli Jing Deng De Me Cheng Ma Zhan Nim Yin.
0: Ri Cai Zong Ta Di Na Da Za Sa Ge De Geng Deng De Le Ni Ju Zhi Zgan Cuo Na Da Ju Zhen De Xi Tu Gu Ni Chu De Ni Da Du Bu De Shu Ni Ge Pan Seng Ge Da Ka Tong De Ji Ge Nyam Ju Gu Sa Du Neng Yi Gu Sa De Zhen De Ju Zhi Zge Xi Tu Ge Yin Nu Ge Gom Ji Ge Wa Sim Cha Cheng De Din Ge Cha Ni Da Din Chi Mu Zge Gu Ne Ri De La Su Guan De Dam Ri Yu Gu Cha Chi Mu Zu Na Na Dam Bu Chi Mu Yu Ne Ri Di Gu Ni Ka Da Zge Na
1: Re Re Nong Zu Ma Re De Ge Din Na Cuo Na Da Ke Ge Cha Zge Gu Ne Ri Da Sa Ge Gu Ge Su Zhen De Tayao Mansura, Dondok Mahazga, Kempin Mahazga, Ndrewa Yama Chengge, Kegi Din Lakan Yaw, Tengke Yizhukku. Din Lakan Suna, Ndrewa Likunga, Kegi Tumar, Sasa Zolangga Jojinda Nukwa, Danglin Yimayi, Rila, Sasa Ga Kekhanda Jojinda Danglin Yimayinda, Nima Dengga Nga Takchuyku. Nima Dengga Nga Takchuyku Nga Jisida, Kergi Chesabjina Da, Dondok Ndengguni, Ngama Garanga Da, Nima Tikchi Thamba Garanga, Rila. Nima Tikchi Thamba Garanga Da, Kergi Chesabjina Da, Achi, Ndi Sasa Zolangga Dondok Ndengguna.
5: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1: 사장은 간성은 좋아졌다 좋아. 되게 다 좋아졌구나. 아침에 그 보운데 처나라 그게 마직 그 짐톤데 하라 꾸르요메 니저 섭지나 다 그게 다정기가 선례디 갑스 그게 녕요메 되저 섭지야 진저 섭두드레 게테 다 그게 섭지나 녕데 메송스게 다사게 카스 그르모 차치그 아빠가 아름바글그나라 차치그 그 그게 노글그나라 차치그 그 뜻이 스카기나 스카 아빠가 아름바글 카스 그 그르모토요 김정현 당부 니와 선바지 그 거르 고모레라 김정현 바 동무스나 하마타 워치 가다체레라 그지 워치 미차니 되게 사사고 가속고 고르무고 소니 그렇게 좀 해놓고 젠바고 소니 먹스고 니스트라는 게 어떻게 있고
0: 리리리 자침 희피아 레세송 터디나 테랑 그 참바니와 자침 희피아 그 참반디나가 다공이 샤바진트 자산딤 손진나 녹감망 총망 체키즈그 아다 통칭 좋아그 저스틴 소우그 치고크 디셴그 다직 자사그 개강 세디오 다강 세디 양나 자사그 고추크 쇼근더니 지금 마누르와 만치과 양나 참땅 담바즈 용준데 희식이 같이 부리 디쳔그 다 지마 나치 이자치롱 로망 속사땅 스즈기나 아랑은 그다 자사그 다강 세디 개강 세디 양나 자시 고추트 베추크 미튼더니 지금 냠주고 사양나 토르능이 고사 강득즈고크 디코니치 갑다즈기나
1: Тэрэ. Дэгэ хургэ сасаа хургэ тондого тона ачишиг мансхурка тонара кэрги ди чимсэнгэ жинэрс гэрэ. Тэнэ надан ди гоччук кэшгэни ё ням жогоса. Тэни кэгэн дэ вэчтэ тонгэсэ ё чэсэдэ ням жогоса тэмзэкэ. Тэ тонгмола гэни ачи тасмэ конэшэно. Сасаа хургэ хцожэ гэндэ шогни. Зонрэн бара шан рэн бага чэсэдэ. Тэрчук гэн жигэндэ. Тэрчук гэн жигэндэ дэ тона чэсэдэ та мансхуа тона ачи санд сэгэ индэ. 아디와 종아촌의 산도 속에 있는 것이 저기 터치에 있단 말이야.
0: 아니.
1: 더 도움을 그 터치대 전화 그게 마트리가 수치였지나. 니마 터치 담박이 나와 선정 그 뒤셨다. 니마 숨지 담박이 나와 뜻이 있는 거. 결국은 선정 뜻이를 전화 더 가지고 던져 사정 그런데 떠올랐잖아. 니마 숨지 담박이 나와 지쳤습니다. 뜻이 맞을 바고 떠쳤습니다. 라는 게 개건 속치고 너무 멋. 니가 나타내 지쳤습니다요. 아니 스승이 굳이 돈도 지니더라고. 너무 돈은 그렇게 쳤습니다. 아치스타 산데 토나 그 사정 결례이 디와 존이 초점이 더 뭐가 제너스 그 사사가 덕구테 사시 코르게 차튼 나왔으나 저스디나 아디와 존 마스토키 사산데 모디오나 다트 토마 사사테 제크 그 사사니스 그나다 사사가 덕부초나 저스디나 제크 존 땅이나 아디와 존 너무 니마 또 메꾸지 다트 망초가 존나 되게 고추세키고 개건도 요가 그나다 고추세키고 개건도 마토메나다 토도모 다산된 요청이네. 아니야모 다사토니 쳤었지나. 점점 계획군이 돌록 있잖아. 연하 쳤었지나. 다사트 시험사 접진다. 너무 따고 그 중국 그 사실인데 다는 밀리네. 내가 오늘 전화치 렘방에 모구라. 종은 그 사자 전에요. 일진디 실수기 공급 접근 그 특실이 다사가 개본데 노바탄 다지 실수기 됐던 니치가 좀 맞고 전화. 고추시디 값은 천당 덤비군이 고추이고.
0: 아니
1: 다스마 같이 공이시오노 주 개그가용 소치 그때 그 있잖아 어 주 제크 그시노 그 자사가 살기도 그 더니 게르탕 아디와존 탐웅 덕종이 됐던 개그가노 타탄탄 그래서 영어 치사사 그렇게 잡으면서나 영어 치 잡은 거 이제 그렇게 개그가 소치 그 다음에 내가 같이 다스마 공이시노 그 자사가 그렇게 개그한다 연아 같이 소송이 군 냠적 보사가 어떻게 넘겨 그렇게 담겨지라
0: 레이 과든지 과든지 야냥 칸남바 디나 다양 디 추거긍거 통디 참총 당초름 레츠나 동침드는죠 레츠디 솜르그 바담든 챵브라 솜증간 커와 사르제브라 히라브라 히돈르빈 다크루 없이글로라 비치칩 다크루 와간적 세능라 소놈런치나인 레츠든 솜은 샹친 땅 이 스트름은 한킨거로 그르비시니 냥 칸남바 니급서데모
5: 나츠 히마츠니즈 사츠 나츠 등냠데요

세네가치 협심도 보이 친예흔이 협작적 배대 아메리칸 연훈 세네가치 제치 니든 참컨건 토름 참출바 세이라 거듬시바 도크시바 등 제치 참든 니컨기 라르지르 잡출시바리스레 제르글리 세네가시고치 쇼마랑릭 등 제치자 참 제치 참즈너 게스급지라 잡출시바 잡출시바 마슬레 멈터다 아프리카 등 제치 족부버 팀루시니 제치 니든 참컨건 티스브랑옵신 등 게스급랑옵신 니쿠름 쇼르툼지라 송슈시지 쳇다네 아메리케 제스 론친 루피오 이 치조브진 역사로페티 아메리케 닌터 제치 니튼 첨킨게 연장 등 저번 짐머 최근 지지 이 제치 니튼 첨킨게 토름 첨출바 세네가지 세일라 고듬셰바 럭터브시 루피오 이 머테르니 타크르 제치 니튼 첨킨게 랑가 도듬 차쿵치 자크브다 호니글 아르토십 등 전송 퀘르칠 셰티 제셰빈 거출 베르 타바쇼메세레 니베 롱게랑라 아메리케 제치 니튼 첨킨게 아메리케 머나탕 이스라치 총리 원치체 제송 돈침치라 도십시 비틀 자종 과접 등 와등 등 멍부르 제치 니튼 첨킨게 첨혼 등 심지 혼부르 거듬시바 차벽시 요래

페리 상금 머닐릭 심지 큰게 친여흔인 잔집시 바다나 페리 로브쇼치 아야 구초 상친다 년들 자름 없던 땅 장충원이 제 사임슝 제사 레마 속 사크트 사임제 촌흥슝 요라 문흐르 머나 크미 땅 진르 종클슝 위냐시 르미레 페리 시콜디 연일릭 심지 큰게 세제레 사임대 친여흔인 접셔초 제출 흑지르 땅 사임슝 삭존 아야 구초 상친제 클라클라 종치르 슝이 접절리 소르가인 비 참이 바당 사임제 땅츠 랍제리 브자땅 브제디스레 페르나 십디 잠소 치문 타르쿠르 사크 땅니 바당 사임 멍뜸 종위 자급 지그리레

차르완 밥티 냠죽 샤일 첸킬비 그니 땅 촌바 요스르 자와 땅 철람 땅 조서 동시 촌바 소나 냠죽 바 첸쿠르 땅 첸철위 그니 땅 차치 스코르니 도기 하고 없으른 도티 로셔 드기치다 냠죽 바 그러나 첸이 땅라 송요비 로스킬 통치 니르다 영코르니 도와 땅 년듬 따스터 잠니 로셔 데클라다 땅스테 첸이 머나 용니 특조기 차르카 용티 겐브르 얼룩 치우진 요비 푸른 도르크 카브라흐똥 마롱라 얼룩 치우진 비 년키 코리던 론섬 즈그니 스캄파 아니 스미니 마르도기

0: 야다드치신앙거냥군족분암바
1: 특급된 치기 드슴니가 샌든 치기 특급된 치기 드슴니가 응악슴 특급 칼음데 카프르 용벌 르가스시

0: 왜 두부 초대모?
1: 어, 대모.
0: 야, 두부가 참다니 고드기요 누구게 가비라 곤초 잡아 반초 니트 로마스 끌랑비 최초 제무스 여르고는 것 동네인데 스스갈럭 체크지.
1: 어, 대달.
0: 아리. 두부가 다트 최탄다니 사우즈 꿈택. 대나 두부 끌음나요. 레디나 족부가 끌음체 손 가지게 멘트 등아 주 다통 그 끌음대 가버용벌 가세시

0: 왜 두고 쳐대모?
1: 어, 대모 대모. 선생님 단타 대타라.
0: 렌드니 치에 자꾸 못하게 뛰쟁거 파치를 다트가 쟁기 쇼는다니 인제래라.
1: 오, 야야야야야. 다 렌탄네. 지민아, 기타 치를 럭치게 넣으시 손아리.
0: 아래 럭치 최소 대모 세르군우가 까비라 군초차바. 반초 니트 로마스 끊는 누구 동네지긴.
1: 과든지 이제 도모 초수시 다가 도모용라 찬데 럭시스가니.
0: 아디.
1: 어린천의 지민아 다 다자 초지 꽤 다양 뭐. 야 다랑 세 활동 같은 게 체력 환불스러지 와.
0: 아디 티나 체력 환불 그 알랭 사르왕아 춘조근나 메타.
1: 야 나랑 세 활동 같은 통고는만 당초라든지가.
0: 레티나 통지마글렌 찬능아 아릉슬 화덴라 통초니가 상탕 옛니 용요세 르고누글랭티 추리와선데 고지라
1: 와든지
0: 야티나 멘테등아 초덴 첸데니엠버가스시티나 니크고데모
1: 야데모데모
0: 야

야시

0: 야 과든 야 데모
1: 야
2: 차르치 저지
1: 야 쪽분 안 받이나 참드네 치냠 치가 남탐범가 저거 섬두 세르군고 동네 데니엔 주일

김제 냥 뜸도시 깔람당무 즘제 미동도시 완능듬라 완능 천지 보니 제제 카브라라기요

야 촉분남바 디나 데릉거 와능 천제 포냐거 렌첸디인 지긴 터르 섬미 알마 동무글릉디 마샤무 마칠 다무레세르고누가 몽렌디 냠사지르고

야토브남바티나 대군거와능천적포냐가 타통글엔천데 동침드니적주길 렌천데 좀적바동돈슴바 체랑로마땅 좀증간 커와 체랑자키 스타클와 시글루 제초 스타클와 응적 체랑땅 손마른치네 니긴 다디모

0: ཁྱི དང མ རེད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で、どんなんどっちだって気に。どぞってなんじな、なんだなんじな、た、ふたはにちゃったらとかすんちゃるよ。よくらこれでな、ぞわにぐんじな、た、しかいまマレーでだりとかちゃったな。た、ぞわにぐて、インジレーズのむに、た、にらかんだね、んじな。ま、がれんげよぞわんじな。んだとにんじな、た、つくんだにちんぜんがじ。てちゃだんぜんがじな。ふたてかのな、ふちえむにめに、そうめぬんじな、だきだうにじんつんだとこてらかてな。ま、とかでおかじぬかとかい。
1: 디노니지나 디노니지나 대도나 슈그니가 인지나 저이가니 욕. 저이가니 너니 지나단 타반 아마 인지는 다 쳤던데 턱어 맞췄다. 맞췄다라 말은 거 다 시킬라카니 키르크 자치 자딘 글라카 저이라. 키 니르톤 얼마 글로 인지나 저이도 저이가니 오토나. 너니 있는 거 인지나 다 그저 그저 좀 수도 꼭 가이니나. 저이가 뭐 쳐도 피우니나. 디라카니 인지나 다 대롱 아, 조파르키 인지나다. 너 코가 말은 답 지금 니 뛰어 줄이. 대랑 인지나 냠큰 그라 마코토. 마코 대랑 말은 그 다시 그 돈이 거래서 지나. 그저이 치고 인지나 이나 뭐 들지만 거. 너 들지만만 인지나다. 그선데 턱 잡아서 줘. 무조건 이니 대군 까못 그 아니라. 그저이 까못 그 아니라 떠나. 그저이 인데 니 치고 들지만 이는 거다 가니. 대랑 카흥농라 남 자르고 이 동지나. 다 좋은 대랑 아마메니. 하네가라 심지덕니 담물고 불러줘 놓치고 다시 가도 가요 디노니 인지나 다 자와 인지나 다냐는 고르고는 마차라 간잠능이 쉽대 말아 엔커 저우고라 가니 인지나 단디 궁극 저이근데도 군데 인지나 다 우대응금 여요진 델타 거름으로 살짝 까빡 인지나 다른 우체 코토라 요지다 인지나 너무 드셨다 물타지는도 대흥만 된다는 놓치 저와니게 인지나도 고어 고르고 지불랑다 아요라 코니 니르가 나서 온들 지시하지 얘는 일단 가는데 그 너무 그 남탄 지금 어떤 거 돌지 그 말하는 말 다 찍어 먹이고 가 먼저 당세지 또 송는 나라 그 주님의 그 메카라 건세지나 다 그저는 거 냠쇼가 다지나 그럼 까무들이 돌지 어 아니함 선바 무이지나 다슈 남아서 온 건데 남아서 온 거는 니다 가는 인지나 말하는 건 전유지는 거기 속아 날지다 오늘 했었지 뭐가 괜히 내고 있는데 모두 삼촌이 여기나 가래지나 근데 시아치 농악은 요는 말 시아치 정원은 말 또 메뉴가 가니 가래지나 마치 올라간 게지나 다시 상 남았던 거 송이 송이 다리시들이지나 나 체크해 날 고는 거 깨트지 뒤도나 그래서 나 질리지나 다 올라간 땡이나 얘는 더 좋지 저거 치도 내 저건 보시니 뒤다는 뒤도나 다 체크해 은야 너무 인지나 다 친빈님들도 고 저거 나 리터들이나 다체 그 시험은 이제 공에 그 남아 들고 그 뜻이 다리 신나 오늘 점선도 못 무슨 사건 조선 무슨 놈 팀어치네 이난 가다서 마치지 송어 마치 송나 이제나 딱 저거 그래지나 체 그 시험 공부 쳤던 거라 교대고 유니지들 마태 공식 뜬거 연구 그 달리 하라 이제나 깼더구나 싫어치 달리 시험도 공부 렌탑타들이나 초 야라 용 말고 깜쪽 샷을 때리 말아 인 거요. 깜 종내라 아니야. 나 체크 용어도 잘 뒤 달리지는 눈 띈데. 뒤도 난 너무 체제권을 따고 샷수 땅도 너무 메뉴 냉글라 가는 너무. 뒤도 나다 대령은 뒤 달리 샷도 나다 건에서 지나. 뭐마 장게 인지나다. 샷수 글라 가니다. 그냥 돈 딜라 가는 나다. 뭐마 샷치요. 다 하시고 무슨 거 오는 지는. 성질 좀 그러고 용은 있는 데다. 돈이 오니. 단디 샷치 인지나 뭐도 이거니. 니 숨 쇼콜라카 테르 쇼콜라카 용 쇼콜라카 서 쇼콜라카 타나 추드미 쇼콜라카 더클라카 니 레레 진데 샤나 탄데 쳔무드레 터지나 니르바 잔디 서죠 근데 템바 잔디 서죠 ཁྱི ཕྱད མི ཡོང བྱ ཁ ནི ཁྱི ཕྱད མི ཡོང བྱ ཁ ནི ཁྱི ཕྱད མི ཡོང བྱ ཁ ནི ཁྱི ཕྱད མི ཡོང བྱ ཁ ནི ཁྱི ཕྱད མི ཡོང བྱ ཁ ནི ཁྱི ཕྱད མི ཡོང བྱ ཁ ནི ཁྱི ཕྱད མི ཡོང བྱ ཁ ནི ཁྱི ཕྱད མི ཡོང བྱ ཁ ནི ཁྱི ཕྱད མི ཡོང བྱ ཁ ནི ཁྱི ཕྱད མི ཡོང བྱ ཁ ནི ཁྱི ཕྱད མི ཡོང བྱ ཁ ནི ཁྱི ཕྱད མི ཡོང བྱ ཁ ནི ཁྱི ཕྱད མི ཡོང ともうでかんじなら、なんかせまんじなたんと、つままちどになんどちくたつんのもんでし。きらくねでな、ちぎとんこでら。たんどもでかんじなた、しんどん。ていとなたかれでな、たてらなかがんじょるんでたんがだか。らくらんてきすちでらか。たでもさむいこのらか。かんがらかてなた、さんじとんとすんごすんにいじのら。ごしんにいじのでなた、とてかたかれでなた、たつんぞつんまれ。うむいじなた。 총담도

야, 형님이 죽고 총총소 지난 바 데모이나 다시다시 저거 산진능진 반도 이제나 종은 우리가 농층거 운동이 감성거나 종시 죽소치다 고지기 시비 디출가르마 앞지랑거 나총시비가 측거 타통림층인 안지나 죽고 총총체에 리특거 죽고 보자지미 되나 죽고 총총성마가 영 공성거 와르근다 등등인다 등이 나초 터몽떡응노거 세라 총총 나총시비가 림층거나 합시기죠 리와인 다니 죽고 총총성마 산드브즈게지오노 다 토란제나 다름진지나 호국사르와즈근고 좀라니그 듣고 총총 청마그잉 아다 삽치라 위딥 디 한치닌지나잉 아야는거 리샤라스과 듀엠바라스과 청마 자드 긍럭즈기다 등이 호국사르와인지나 스준디 시그 자드히고 아 디 한치닌지나잉 듣고 총총 청마그 아다 호국사르완 디능아 초랑은일라 푸슨 차즈기요 영나 초랑은이 끈지나 회차 강즈가 따지 영나 토쿡 사르완 디능니 아 토쿡 메마등 더나 영 티호르차 오송사 영나 초랑은이 그 호종 끈그슈니지나 카르콩이 고사 끈긍즈요크 디스과 영 삼지기 고즈기 등이 됐더니 토쿡 사르완드 시그 차 청우 자 드그무그고니 서주다닥시 가친는 그 강친을 아리 드나 조고 총총성마기 영 나초 나충시비가 슬림층그 때른 걸 임천디 뉴원자 조고 총총치 로카 등 참노가 어르슬 망아지 제대로 되시오 아리 드나 찬총 소속의 능도 나르 디즈기 어촌 마시비야 원더 나충시비가 측근 롤기타라 영 조고 총총성마 럭실럭사르와즈기 냠줄이 주일 드나 조고 총총성마 선능 마시지 가나 조르조르히 십도 뉴원자 때른 부자림거 영 자기능은 이사이 제기능은 데미다등이 최근 스탄지기 조글럭 시즈 제대로 되시오 아리 드나치 럭식 사르완지나 창마 마툼비 원트 림츠 몬마그 초클럭시티치 영치르 중와즈기나 쳔모레 아리 럭실테 롱우나 요니 알론즌 탐니 두고 총총 창마그 포자르짐 등 산테 지 차르싱 돈주 있고 알루팅 머든 흐치우이 조르파니 팅 흐출므히 쳔느 꼬밍 쳔롱라 흡지마 통아드 퍼셸 뜻이기야 아리 데른 글럭실 긍인지 등나 조고 총총 청마가 쉽던 용고 칸 아 칸용의 젠즈마가 내 프바 딜라 긴지 왁순셰드 가담을 미친 좋아요 철웅 땅타 호퍼가 뜻이게 조고 총총 청마가 내 고뇽즈 리타나치 거우치라 난땡가 쳤다 다롱 탕치 돈주 있고 칸용의 젠즈마 내 프바 딜라 긴지 왁순셰드 하자멜 머친 조아이 철롱 땅타 호퍼가지 조금 정정 참마고타 가뇽 젠즈마넬 프바 데라 긴치 워슨셸 하자멜 머친 조아이 철롱 땅타 호퍼가지 리타 디젠테초 카프실 뇽뇽 대한치니 인지나 몬지나 크르게 디젠테 즘랑이 다요니 리턴 짐티낭나 당가초 쳐즈고크 리타나 나초 짐그초나잉 서윈 짐 르게윈 짐 짐당딩 시가 망아즈고크리 리 강터 요치긴 짐티 녀 청마긴지나 제즈 버즈니니 도즈니니 도무즈르라 디나 잠메라 시그 쳔 메리리 요고노가 쳇다다 크게 땅타다 제즈 호크르가니 아주 머즈기나라 디진트 카니 가차셴누 뇽니 어동라 즘코나 잠즈 마스토 다크게 멍은누 영나 디진트 카프실 도뇨 아 다 카니 셰쭌데 뇽뇽이누 너 쟁고 아지 머티가 크게 로티나 초코 크게 히르브게 차이나 초코 더가 갖는 잔루 지 머스토코리 디쟁가 머스땅 서즈기나라 디제즈 버즈이니 아, 다 독준 자마르 버즈은 세코논데 버요파고니타 크게인제나 아, 띠인제나 냠주고 있는 거 나바터라 디칭거 다 안다다 휘즈글랑나 참우즈그레지트나 어조 잠메라 띠머 칠리다우누가 철웅 다다 시 땅타 호간즈그라 리 따즈나마토고 크게인제나 다조 차가능나 흑흑 저고니 영나 더모이나 아지 차가 땅타데 바즈르 히니 안에 뜻은 탐니
tamuzgirla nga tsum masatang sayinara mataga samlu sambi kershu kirga hishaga shiangtsil dan mataga shkachaga gorimla kani nga tsi tuktamni tamuzgirla dichenga zu nyamang jabni kamar nga zi tamuzga shijinyang yukri gantar njina kanyung zhenzima ganil pkipa dila ginji waksun shil damil mirji nruwa ye chalung shtang ta hupar ka se gunu ga deringa lakshin danjina yung choko chong chong changma ga nyenbi waka jili dambi nula nyar yung ariwa yin dana shuni na chong shipi ga tsilim tsinga nanga cheta godi yonu ga chan chong sambu ga nangtun ragdi zi changma ngu chuchu yel hari dana joki tinger ga nanga chi rumi chandab ka lang nu ga shila Shiba nga tsu se kunun de che to go ri xio ti chu ni na chung ji wa dan zin chi ji ge leng nu ge xi le nga yin ji ten se kunun de yin che to go ri xio chan chung ni wa ti ba ga ji ge nga zu chung chung do ji dun zu ge xie nu ge na tem ju gu ma ran zeng ba se kunun de che to go ri xio ti chu ni zu mo chung chung wa yang mo ya ge xie nu ge xi zhong jiu he le ka ra ho dun bu zhi ti ka se kunun de yin che to go ri xio ti chu ni ji na tem ma ji gen juan tang yo ni 조금 총총이게 잡실이 누가 가르충 시아르공세 고는데양 체득고지시요 지기티 참바르기 비스카르 쿵가나가 나총시 비 리통 진 희근 오튼달이 아다 나트니 요노가 세뚜거리 아주 돈간디 시토시 망아 종지 요크리 시뚜거리영 제즈기 뇽자이죠 다나 나트 요노가 시뚜거리 긍긍즈기 옛날에 영나 시뚜다 참마 나트 차스가다 모즈고 왔당나레 디쇼꾼이나 진히르 디즈기 참마고 조지예 디초니 나영 시츠 제로그란 조가노가 저거 총총 참마무기 다등이 긍진나 총 버그당아 고로노가 시츠 가츠 텐들 세르지미 롱세고노 더체테고 리시요 니데 조티츠근 당송나 림츠 몬마그 초크 케테니게 켈렌자 데랑영 저거 총총 참마 케츠가 아니인데 모즈 리샤가 쳤다지나 참모레 리테나 랑 제츠라 가시오노 그 저거 총총 참마그 자디 요과즈 히라 나총 시피에 가츠 그 찬총 동우 조기 디긴저게 나시 주엘

Yeah,

0: 야닝니비
1: Let's go.

야 형님이 두고 총총초 다다치 저거 산지 능진반 된기나 나총시비가 치크 찬총니와 티바가 찔린이야 다나 땀 마치긴 존통 요노 능기스 월거인지나 시아파라 땀휘 디한치니인지나 그게 켈 가나스템 시중 리중라스과 레칭그진 니슈와 가신 요노 영난 니슈와 시엔나 니슈군 존통 요노 그 저거 총총청마게 영 하나 차가송아 십던 요인자 등디 티바 가치근아 조금 총총 도지 돈접크시 노가 나스템 녀모즈 쳇고디시요 아리 나스템디시기 녀지요니 녀게 녀게 고지요니 아리 나스템더가 녀가 조금마란 정부 뜻이기야 드나 조금 총총 청마그 조금마란 정부 세고 논데 아르뇽 아리 드나 조금마란 정부 와르가

Google 이 카차치라 마시즈 데니 초마근 도스즈 다롱이 사마 마즈자요 덴도 쇼 쇼셰니 시 사마 마마즈던 초마그라 존 존부가 초마신 우사마테테니 간다르모데 타카즈던 스테니아시라시 카튼던 존부가 디디세티 초마라 마롱고트 아로 초마탄 초간주디 디샤노 타난다시 카튼던 사마장조니 디샤즈 데니 정보가 같이 친하면 보면 나 아치르스나 치고 뒤샤 뒤라 치마가라 마가토이 따탈레 치고 신이 저 언니냐 치안죠 삼마마마즈자 더지 다냐냐

0: 야 형님이 두고 총총초 때나 티파 가스티카나 고디요노 그 두고 총총 도르지 돈줍게세 노가 나흠 조그마란 정버세군데 년제요크 아리 두고 총총 도르지 돈줍게다 시가 마르치 뜨그너 리글음 산너 나흠라 예그너 아시 기즈미 크고 때나 두고 총총 참마게 영 두고 총총 도르지 돈줍아 무휘티다땡이 더다비야 나흠이 과즈실라 히타죠 아 때나 두고 총총 도르지 돈줍게 다 나흠 셰피 캅스 그렇게 측은 냠지리나 축고 수긍탄니 시긴 알그리 티쟁게 두고 총총 참마게 영 더따라 나흠 멍아뇨나 나흠 멍아쇼타다 더따비 나흠이 과브셰히너 아리 때나 치슈니 두고 총총 ཁམ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1: би герген да няни лочон нам ба чинам ба шижу дэрэг дэрэн ниша би анатам го капсонла жао хэлтан ломбо цогти касра цами тиндэн дан тэмбэр хүн ана назгата жао хэвлэс чигра ломбо цогти кас чигнур нэнсгата ломбо цогти кага кыргыл гамондоз нэр арган мо чим дизга ма мазг дэ тон зэгэзгэн жао хэвл болон тэр сазута чим нам дидо кырмаз хүн гоз нда яз ལོམ་པོ ཚགཏེ ཁ་སུན ཡ་ཇེ་ ཧེན་ན ཨར་ཇེ་ཝ དེ་རང་ད་ ཆོང་ཡེ་ ཁེ་ ཁོར་ ཨ་ནི་ གི་ མཇི་ཁོ ཁོང་ མཇི་ཁོ ཐོང་ ཁ་བ་ད་ ཡ་ཨ་ཟན དེན་ད་ ལོམ་པོ ཨ་ལ་ཇེ་ཝ་ན་ ཟན ཡ་ཡ་ཡ་ དེ་རང་ད་ ཨ་ནི་ གི་ ཆེ་ཁིན་ ཇོ མཇི་ཁོ ཐོང་ ཁ་བ་ད་ ཡ་ཟན དེན་ད་ ཡ་ཟན དེ་ནི་ གི་སུན ཁ་བ་ད་ ཡ་དསམ་ད་ ཨ་ལ་ཇེ་ཝ་ ཅིག་ དེ་སམ་ད་ ལོམ་པོ ཁ ལོམ་པོ ཚགཏེ ཁ་ གི་ གམུག སང་ན་ འདི་ དོ་ ཁར་མ་ཨ་ཟ ཁ་ཏོན དེན་ད་ ནི་ག་ ཁོབ་ལི་ ཅིག་ དེ་སམ་ད་ གར་ནམ་ འདི་ མ་མ་ཟ གུན་ ᱛᱮᱱᱫᱟᱨ ᱡᱚ ᱦᱮᱵᱞᱤᱝᱱᱟᱥ ᱟᱞᱩᱢ ᱵᱩᱛᱩᱜ ᱛᱮᱠᱟ ᱛᱟᱥᱤ ᱪᱮᱠᱩᱨ ᱜᱟᱢᱚᱜᱚ ᱥᱚᱱᱟᱱ ᱨᱤᱫᱩᱠ ᱠᱷᱟᱨᱢᱟᱡ ᱜᱢᱟᱱᱤ ᱢᱟᱦᱩᱱ ᱥᱟᱣᱞᱟᱱ ᱫᱚᱢ ᱢᱟᱡᱜᱚ ᱪᱤᱞᱩᱜᱥᱩᱱ ᱛᱚᱡ ᱥᱚᱢᱫᱟ ᱞᱩᱢ ᱵᱩᱛᱩᱜ ᱛᱮᱠᱟ ᱜᱱᱟᱥᱱ ᱟᱝᱮᱠ ᱡᱤᱛᱟ ᱭᱟᱢᱥᱤᱱ ᱜᱱᱨᱮ ᱥᱚᱱᱟᱢ ᱡᱤ ᱠᱷᱟᱨᱢᱟᱡ ᱜᱱᱛᱚᱱᱟᱱ ᱡᱤᱛᱟ ᱛᱟᱨᱛᱚᱱ ᱪᱷᱟᱥ ᱠᱚᱵᱡᱩᱱ ᱛᱚᱡ ᱥᱚᱢᱫᱟ ᱡᱚ ᱦᱮᱵᱞᱤ ᱦᱮᱞᱟᱱ ᱫᱚᱠᱨ ᱟᱞᱩᱢ ᱵᱩᱛᱩᱜ ᱛᱮᱠᱟ ᱞᱮᱞᱮ ᱪᱤᱝᱟᱢ ᱡᱤ ᱪᱷᱟᱥ ᱜᱪᱚᱱᱟᱱ ᱜᱮ ᱪᱚᱜᱩᱨ ᱢᱚ ᱢᱟᱢᱟᱡ ᱛᱤᱨ ᱛᱚᱡ ᱥᱚᱢᱫᱟ ᱟᱞᱩᱢ ᱵᱩᱛᱩᱜ ᱛᱮᱠᱟ ᱜᱱᱫᱟᱥᱱ ᱭᱟ ᱱᱤ ᱪᱚᱯ ᱡᱤ ᱯᱟᱨᱟ ᱠᱟᱱᱛᱨᱤᱱ ᱭᱟᱡ ᱱᱫᱟᱢ ᱡᱤ ᱠᱷᱣᱟᱨᱟ ᱠᱟᱱᱥᱤᱱᱟᱱ ᱛᱮᱱᱤᱛᱟ ᱡᱚ ᱦᱮᱵᱞᱤ ᱠᱚ ᱛᱚᱜ ᱛᱮᱠᱟ ᱜᱩᱨ ᱢᱚ ᱢᱟᱢᱟᱡ ᱥᱤᱱᱟᱱ ᱛᱮᱱᱤᱛᱟ ᱱᱤᱥᱟᱫᱟ ᱡᱟᱱ ᱡᱚ ᱦᱮᱵᱞᱤ ᱠᱚ ᱞᱩᱢ ᱵᱩᱛᱩᱜ ᱛᱮᱠᱟ ᱱᱫᱟᱥᱱ ᱟ ᱞᱩᱢ ᱵᱩᱛᱩᱜ ᱛᱮᱠᱟ ᱛᱚᱝ ᱟᱢᱟ ᱪᱤᱝᱟᱢ ᱡᱤ ᱠᱚᱜᱩᱱ ᱡᱚᱭᱱᱚ ᱛᱟᱥᱚᱱ ᱪᱚᱝᱮ ᱠᱚ ᱨᱟᱝ ᱱᱤ ᱱᱤᱠ ᱪᱚᱱ ᱡᱚ ᱡᱤ ᱠᱚᱜᱩᱱ ᱡᱚᱭᱱ ᱞᱟ ᱟᱹᱱᱤ ᱠᱷᱟᱵᱫᱟ ᱭᱮᱡᱱ ᱭᱟᱡ ᱥᱩᱢᱫᱟ ᱱᱤᱜᱟ ᱠᱷᱟᱨᱥᱟᱱᱟ ᱥᱚᱱᱤᱫᱟ ᱠᱷᱟᱵᱫᱟᱭ ᱫᱟᱥᱢᱫᱟ ᱜᱟᱢᱩᱜᱟ ᱥᱚᱱᱟᱱ ᱟᱱᱡᱤ ᱫᱚ ᱠᱷᱟᱨᱢᱟᱡᱚᱱ ᱛᱟ ᱫᱤ ᱫᱤ ᱫᱤ ᱫᱤ ᱫᱤ ᱛᱟᱱ ᱣᱟᱨᱥᱤᱜᱟ ᱛᱟᱱ ᱡᱤ ᱡᱤ ᱟᱱᱡᱤ ᱫᱚ ᱛᱚᱱ ᱛᱷᱟᱥᱟᱜᱛᱟ ᱪᱮᱱᱡᱚᱨᱟ ᱡᱤ ᱫᱚ ᱠᱷᱟᱨᱢᱟ ᱩᱨᱟ ᱠᱟᱱ ᱡᱟᱥᱚᱱ ᱫᱤ ᱥᱤᱱᱢᱟᱨ ᱛᱟᱱᱤᱛᱟ ᱟᱨᱡᱟᱣ ᱦᱮᱵᱞᱚ ᱥᱚᱞᱤᱝᱤ ᱫᱟᱥᱢᱫᱟ ᱱᱤᱱᱛᱷᱤᱜᱟᱭᱟ ᱟᱨᱡᱚᱢ ᱵᱟᱛᱨᱟ ᱛᱮᱠᱟ ᱜᱚ ᱠᱷᱟᱨᱜᱟ ᱜᱟᱢᱚᱱᱫᱚᱥᱱ ᱛᱮᱢᱛᱚ ᱡᱟᱣ ᱦᱮᱵᱞᱚ ᱫᱮ ᱚᱱᱟ ᱠᱚᱠᱟᱱ ᱟᱛᱟᱥᱱᱟ ᱠᱚᱠᱥᱤᱱ ᱛᱚᱜᱚᱵ ᱫᱟᱥᱢᱤᱨ ᱭᱟᱡᱱ ᱛᱮᱱᱟ ᱞᱚᱢᱵᱚ ᱡᱟᱣ ᱦᱮᱵᱞᱚ ᱫᱮ ᱛᱩᱱᱟ ᱟ ᱞᱚᱢᱵᱚ ᱡᱟ ᱞᱚᱢᱵᱚ ᱛᱨᱟ ᱛᱮᱠᱟ ᱜᱚ ᱜᱟᱢᱚ ᱞᱚᱢᱵᱚ ᱛᱨᱟ ᱛᱮᱠᱟ ᱠᱟᱱ ᱟᱛᱟᱥ ᱚ ᱠᱚᱱᱥᱚᱱ ᱜᱚ ᱱᱤ ᱠᱚᱱ ᱞᱟᱜᱟ ᱥᱮᱨᱛᱚᱱ ᱜᱚ ᱜᱮ ᱛᱮᱜᱮ ᱛᱟ ᱞᱚᱢᱵᱚ ᱛᱨᱟ ᱛᱮᱠᱟ ᱥᱮᱱ ᱛᱟᱜᱚ ᱛᱟᱭᱟᱡ ᱭᱟ ᱛᱮᱱᱫᱟᱝ ᱟᱱᱡᱩ ᱪᱷᱤᱨᱛᱟᱨ ᱟᱡᱱᱫᱟ ᱞᱚᱢᱵᱚ ᱛᱨᱟ ᱛᱮᱠᱟ ᱜᱚ ᱚᱱ ᱠᱟ ᱜᱚ ᱥᱮᱨᱠᱤ ᱪᱟᱥᱵ ᱡᱤᱜᱛᱤᱱ ᱛᱚ ᱛᱷᱤᱨᱟ ᱥᱩᱢᱫᱟ ᱟᱨ ᱡᱟᱣ ᱦᱮᱵᱞᱟ ᱦᱮᱵ ᱞᱚᱢᱵᱚ ᱫᱤᱠᱨᱟᱭᱟ ᱟ ᱞᱚᱢᱵᱚ ᱛᱨᱟ ᱛᱮᱠᱟ ᱪᱮᱠᱟᱨ ᱜᱟ ᱪᱮᱠᱟ ᱟᱞᱚᱜᱱᱟ ᱪᱮᱠ ᱚᱱᱞᱟᱭᱤᱱ ᱫᱟᱝ ᱟᱪᱷᱚᱣᱟ ᱛᱚ ᱱᱤᱪᱷᱚ ᱥᱚᱡ ᱜᱮ ᱱᱤᱪᱷᱚ ᱜᱩᱨᱢᱚ ᱢᱟ ᱢᱟᱥᱛᱨ ᱛᱚ ᱡᱤᱱᱛᱟ ᱞᱚᱢᱵᱚ ᱛᱨᱟ ᱛᱮᱠᱟ ᱭᱟ ᱭᱟ ᱭᱟ ᱡᱱ ᱛᱟᱱᱤᱛᱟ ᱡᱚ ᱞᱚᱢᱵᱚ ᱛᱨᱟ ᱛᱮᱠᱟ ᱜᱟᱨ ᱡᱟᱣ ᱦᱮᱵᱞᱟ ᱚᱱᱞᱟᱭᱤᱱ ᱛᱚ ᱜᱩᱨᱢᱚ ᱢᱟ ᱢᱟᱥ ᱜᱮ ᱪᱚᱱ ᱛᱚᱱᱨ ᱱᱤᱱᱥ ᱛᱤᱱᱫᱟ ᱡᱟᱣ ᱦᱮᱵᱞᱟ ᱜᱩᱱᱫᱚ ᱡᱟ ᱟᱞᱚᱱ ᱟᱞᱚᱱ ᱚᱱᱜᱤᱱᱫᱟ ᱛᱟᱝᱤ ᱱᱟᱱ ᱡᱚᱠ ᱱᱟᱱ ᱡᱚᱜᱟ ᱛᱟᱱ ᱱᱟᱝ ᱟᱥ ᱛᱟᱠ ᱥᱮᱨᱱ ᱛᱟ ᱡᱚᱱᱨ ᱡᱤᱛᱟ ᱡᱚᱠ ᱱᱟᱱ ᱡᱚᱜ ᱛᱟᱱᱨ ᱛᱟᱱᱤᱛᱟ ᱱᱟᱝ ᱟᱥ ᱛᱟ ᱥᱩᱠ ᱠᱷᱤᱥᱜ ᱪᱷᱟᱨᱤ ᱛᱮᱨᱟᱱ ᱛᱟᱠ ᱥᱮᱨᱱ ᱛᱟ ᱡᱚᱱᱨ ᱡᱤ ᱥᱩᱜ ᱪᱤᱠ ᱛᱤᱥᱢ ᱫᱟ ᱚᱱᱞ ᱫᱚᱠᱚ ᱭᱟᱨᱟ ᱧᱟᱝ ᱢᱟᱨᱟ ᱟᱱᱭᱟᱝ ᱟᱱᱭᱟᱝ ᱟᱱᱭᱟᱝ ᱡᱚᱜ ᱛᱟᱱᱤᱭᱟ ᱡᱟᱣ ᱦᱮᱵᱞᱟ ᱥᱚᱞ ᱱᱤᱝ ᱤᱢᱟ ᱛᱤᱱᱟ ᱪᱩᱜᱤ ᱫᱟᱥᱢ ᱫᱟ ᱭᱟᱝ ᱫᱤᱱ ᱨ ᱡᱟᱣ ᱟᱞᱚᱢ ᱵᱚᱛᱚᱜ ᱛᱮ ᱠᱟᱭᱩᱝ ᱨᱟ ᱟᱨ ᱡᱟᱣ ᱦᱮᱵᱞᱟ ᱪᱟᱭ ᱤᱧ ᱮᱠᱮ ᱠᱚᱨᱟ ᱛᱮᱱᱟᱝ ᱫᱟ ᱟᱱᱤᱜᱤ ᱡᱟᱱ ᱛᱚᱱᱟ ᱠᱟᱯᱫᱮ ᱫᱟᱥᱢ ᱫᱟ ᱡᱟᱣ ᱦᱮᱵᱞᱟ ᱨᱟᱛᱚᱜ ᱛᱮ ᱠᱟᱱᱤᱜᱤ ᱛᱤᱱᱟ ᱡᱟᱱ ᱛᱩᱝᱤ ᱠᱟᱯᱫᱟᱭ ᱫᱟᱥᱢ ᱫᱟ ᱟᱞᱚᱢ ᱵᱚᱛᱚᱜ ᱛᱮ ᱠᱟᱜᱚᱨ ᱜᱟᱢ ᱢᱩᱜᱤ ᱪᱟᱢᱟ ᱠᱩ ᱠᱟᱡᱢ ᱫᱟ ᱟᱞᱚᱢ ᱵᱚᱛᱚᱜ ᱛᱮ ᱠᱟᱜᱚ ᱜᱚᱪᱮ ᱦᱟᱨᱣᱟ ᱠᱷᱤᱡᱤ ᱠᱟᱭᱛᱟᱱ ᱫᱟ ᱱᱟ ᱟᱞᱚᱢ ᱵᱚᱛᱚᱜ ᱛᱮ ᱠᱟᱜᱚᱨ ᱜᱟᱢ ᱢᱩᱠᱷᱟ ᱠᱟᱭᱛᱟᱱ ᱛᱟᱱ ᱫᱟ ᱭᱟᱝ ᱭᱟᱨᱛᱤ ᱡᱟᱭᱟᱝ ᱭᱟᱨᱟ ᱞᱤᱝᱤᱨᱟ ᱪᱟᱠᱩ ᱠᱟᱭᱛᱮᱱ ᱫᱟ ᱪᱟᱠᱩ ᱥᱩᱱ ᱱᱤᱜᱟ ᱪᱟᱵᱞᱟᱛᱱ ᱛᱤᱱᱤᱛᱟ ᱡᱟᱣ ᱦᱮᱵᱞᱚᱜᱟ ᱠᱷᱟᱨᱜᱟ ᱡᱟᱣ ᱦᱮᱵᱞᱚᱜᱟ ᱞᱚᱢᱵᱚ ᱛᱚᱜ ᱛᱮ ᱠᱟᱱᱫᱟᱡᱱᱟ ᱟ ᱞᱚᱢᱵᱚ ᱛᱚᱜ ᱛᱮ ᱠᱚ ᱛᱟᱥᱤ ᱪᱮᱠᱩᱨ ᱜᱟᱢᱵᱩ ᱪᱤᱯ ᱥᱟᱛᱟᱝ ᱥᱟᱞᱟ ᱛᱚᱡ ᱥᱩᱢᱫᱟ ᱞᱚᱢᱵᱚ ᱛᱚᱜ ᱛᱮ ᱠᱟᱱᱫᱟ ᱟᱨ ᱡᱟᱣ ᱱᱮ ᱠᱟ ᱦᱟᱨᱣᱟᱱ ᱫᱟ ᱭᱟᱢ ᱥᱤᱱ ᱡᱤᱜᱤᱱ ᱨᱤᱭᱟ ᱫᱟᱜ ᱛᱟ ᱧᱮᱥ ᱠᱚ ᱞᱤᱢᱟ ᱛᱤᱵ ᱫᱟᱱᱩ ᱛᱮᱥᱤᱠ ᱡᱟᱵ ᱛᱟᱱᱟ ᱠᱷᱟᱥᱩᱱ ᱠᱟᱡ ᱛᱟᱱᱟ ᱠᱷᱟᱥᱩᱱ ᱟ ᱛᱮ ᱛᱮ ᱫᱩᱠ ᱫᱟ ᱭᱟᱥ ᱨᱟᱥᱩᱱ ᱜᱤᱡ ᱜᱤ ᱛᱟᱜ ᱞᱤᱛᱷᱟᱱ ᱨᱤᱭᱟᱥ ᱭᱟᱡ ᱛᱟᱱᱫᱟ ᱟᱞᱚ ᱡᱚᱭ ᱦᱮᱵᱞᱚ ᱦᱮᱵ ᱞᱚᱝ ᱱᱟ ᱫᱟᱠᱟᱨᱟ ᱟᱞᱚᱢ ᱵᱩᱛᱩᱜ ᱛᱮ ᱠᱟᱥᱚᱭ ᱟᱠ ᱞᱮᱞᱮ ᱪᱤᱝᱟᱱ ᱫᱚ ᱛᱟᱥᱚᱱ ᱫᱟ ᱦᱟᱨᱣᱟᱱ ᱫᱟᱝ ᱜᱤ ᱪᱚᱜᱩᱨ ᱢᱟ ᱢᱟᱜᱟᱡ ᱜᱤᱞᱟ ᱱᱤᱭᱚᱛᱟᱱ ᱱᱤᱪ ᱪᱤᱝᱟ 총아동 더즈춘다 알롬부츠데 카가 야즈다 고마마 즈촌다 니즈다 알롬바 저헤블게 알롬부츠데 칸다즈나 알롬부츠데 카 총예케 호라다 아니기 잔통아 니초 카브다 예즈나 나 야즈다 알롬부츠데 카니가 손숨다 니 저헤블게 게무 니 자마 카츠르스니라 저헤블게 고흐치 하르와크 잡데나 게무스다 덴다 아르 저헤블게 솔니 데다 니즈자야 니즈자다 저 알롬부츠데 칸다 손인 더즈나 아르 저헤블게 당이 촌도무 쇼마즈 던던 다 치르긴가 데랑단 촌나 호 소나동즈 덴다 저헤블게 어간드 거 야야야 난 촌마스니라 우르금스기나 디팅 치나 핀주 쿠르츠다 롬버츠데 칸즈나 아르자오 칭아 다롱마핀 아데오난가냐 참아웨동아 데나당에 롬버츠데 카차나 한토노미니 한토노미니 지동라다 데라 데헌즈요 카즈나 데니다 야즈나 롬버 저헤블게 트라치게 뎅거돌리 숭이라 올라 이마초 엄버근 조그스타다 데니다 롬버츠데 카트니다 숨다 아부즈게다 드나 와무 차츠게 데린 조근다 롬버츠데 카가 아분고요란 더즈나 아부 촌디언덴 조토라다 채나나 촌니즈게 채나한 조가 데단다 띵덴데 샤송즈그라 모 차츠 고고게 야즈나 다 야즈나 알롬버츠데 카가 아부드건 고요그라 로금 난주시탄 데니다 롬버츠데 카고 아무도 치텔요 촌르덴다 아르자헬로 톤살라다 아르군 카시치게 테라마테덴다 아부드디게 채나한 바 데난당이 쪽데 카치나 한토노미니 한토노미니지 하야다 데니다 롬버츠 아저헬로그드나 크르마오가 아 아테란당이 롬버츠데 카스탄 다르기와즈그리지 드나 잔후이다 좀다 롬버츠데 카가드나 오르긴 차스데리 조건스 데니다 아저헬로 헤브 알저헬로 옌 차스미라 알랑이다시 롬버츠데카 챤아한테는 미니스탄다 롬버츠데칸데 알롬버츠데카 니추 챤아한테 살라 더즈숨다 롬버츠데칸데 아저오야 칭아 챤아한테니 드니다 챤아나 글로고 모 차스 모즈그라 샹사 차스 고고게즈 드니다 저헬로 헤브 롱드그라 아저테카 레레 다선다 니추 먹슬 칭아 챤아호트 더즈숨다 아저헬로 저테카 가나드그라 저헬로 로금나디 챤아한테는다 아저헬로 허소너 Deran yusha ku nugu anahtam diyanzi na nyasayi nora hepche manyo no hepche nan jik tararangi rangi pamjunu tushalok.

0: 히르 가르 초신 자위 가르코
1: 로르 로브샤글리 니리 가르코
0: 히르저 데모 조위 가르코
1: 로스저 저충 조위 가르코
0: 나초 로르 간세아리 피 가르코
2: 조보 총총초 다타 체초 나초 시비아가 틀림친저 아르비 가르코 거 참브르식당 나치 히시 초모르 알르거 제츤잔

디슬 게비 시톡 따세기야 다나 디슬 게비 시톡 강망즈 그게 인제나 대탕 안제나 시가 만판이 또 무슨 점층 그게 진절라 속화된다 등이 쌍거 멍거적은 혹쟁거 아다 만드지노 시톡지나 아조고 먹을이 폰가 대탕 시가 노바치가 석거도 아 루충충 아 나충 시바창마그시나 노바 인제나 마다르마티나라 잡친이니 디노쟁거 다 나튼요 비 시톡지 되게 냥스럽더요. 다나 시카가 값스 다지 샴스크 시톡 강망즈 양나 나다 있나 보자짐거 우초주고 시톤다리 제스 뇽자이나 아 샤니 아 라베나 마시나 샤니 뜸스 치긴제나즈 스머트 스머 영강쟁구르지 다나능 동아이니 거게 세가 남바 아 제스기 따라 이르땅지 미니 이나영 흑식이 치니 심어린이나 바짐도 쟁구리 바지르 거기에 단지나 제르클 라지세고는 데텐다등이 토코지그노 쟁거 더 참아그 카도 아니가 이그나라 진등그 심어라티나 거기에 셴보즈 마니 도무즈르 드니 가니와 문지나 조 시토고 응릉 응릉데라 다타르크민지나 제즈 짐리 머스트노 그 총아 강망즈크 다 카도 응원부이노 문미노 그 항항르 강망즈그 만지라가 스토리다팅이 짱가 멍거지기 아 뜨이터나 크게 마흐먼 누가 세토 응항르가 카토다이 멘터 무타라 시게 세루 세루 스티나 레심 도칠 도무즈르 이나 영크게 카시리 크게 능행도 제즈 샤무이니 조아미니라카 제즈 르카자니 도무가 응항르 덴지나이 마시나착 선바 문진아 조 어근점 어근점 진아요 마르멘 비근점 강망즈 카토 홍원부누 강망즈 다 총아 리니기 디탕아요 만지 토리 장가 망게지기 아 디노 쳔게 다 근점 더시나요 리퐁와 시가 노바치니 도모즈 디쳔게 조코 총총치 아르니게 디탕 아 디사미다 등이 아 다인지나 나뜨요노 그 시동도 참마 마사주 디슈가 잡즈위죠 하마라 나 침득등 너 참아게인 시동요이 값스 디슈코인지나 진시 강망즈 시조다다시가 가치는가 돈친 아리에다나 치슈니 디스 통통디능아 다 시스템 제로 시스템저 요가 노고 저고 총총 참아마가 시흐즘즈가 가스즘 텐들 흐세르지 메롱 세고노데 참아 제로즈게 저고 총총 참아게 십등윤고

가이 손등 로스르 조나남 카코 텐싱 판츤 시와 등 가디 인영 로슴 탐바디 나초 번다 용지 심든라 자진 던저고비 코리드 참튼 추지랑무 나초기 자등 오만디비 응철등 냐친데물 치진 탐버지 다크진데 판츠나스탠바리 타흘흑조비 콘증 머실증 다동 오르고스마 게어를 럭증디 나님 탐비 아롱 데버시 바르브리 도물 샤즈그등 파르로 아브정랑 쇼스 예버르토르 와닐은 조툴 리라 마영버 마티 응응기 판츤 탐바깔 자가지기 샤와 찬츠그등 차차 얼먼튼 콘싱스톨 자득 리수 남영 머슬버 와치진드 텀버지흐앙 샤니 토디 에르발호바등 사기 냠르시에비 어제기 아스르 성승 샤슐아름 지디 예르 조득 탐비 글루이중 하라등 르진 소스르 머글싱 라룽 가니 체슬 머실라 하등 리비 동슴 락부이 살리 잠쟁은 쯩쯩바깔 하정 탈위 조라 머쯤버 아마진드 시비니르든나 halam thandil tambi xesim si alung jinte dewer arang manjer gap thang chila tarwi jotun da kangjung olosul jon la pati thandil xer ji alung tambu si phansna dilwi ser de changwa gi re nyani bi tu chong chong so den ji na a wo jung wo li sur gi lop cha che mo ge thoma nin kanglang gi ni ta mo ge ga sim

동와 마트브르그니 제충라 흔놈바 냠들 제속 등 사클 산즈기 냠디 제습다 동와 속 켈림시 치니 흔인지 냠글 팀을 쳇데 에카토르 제심들 홈보 바지 이프탄도네 샤비흐 존네데 십디 송진 등 덴지 린진 한초치 등럽 잔라 켄덕 동와 페지 여링 속 타춥셰파 미르기 라르지 송춥셰파스고 피치 타탑시그죠레 달로르 답지비 치니 예치니지 천다 스케브 지미 냠디 제속지 종이 쳔문 덴그먼나 들링 헌치 제선진 바치 레트 등 아르헨티니 용위 다르티 제치 드튼니 비리 콩제 제첩 린즌바 글로시 코스타리카니 용위 다르티 냠르 제초치 뇨총 등 페지 딘초치 종이 쳔모 글린스판 세니카치 헌치치 선진 살리 에가도니 용위 냠르 제초 초친치 헌치치 주시 에스 피노사 그니 냠르 제초 서진도 도피 팀 보지 트입치 냠르 제초 초친치 베위 냠글 짐물라시게 나는 그답 적직 버 냠르 제초치 스케브지미 종이 쳔문 덴쿠 데름고 참바레레 다티 냠르 제초치 종이 쳔모 쿠틀레스 인가인 달루르 답 정니 피치 속칭이 롱아레레

0: 세네가치 옵션을 보이 친예흔이 접촉배대 아메리카 연훈 세네가치 제치 니튼 참컹근 토름 참출바
1: 세일라 거동 셰퍼 도크르시바탄 제치 니튼 참컹기 때라 접촉시바 자도시
0: 제르글리 세네가시고치 쇼마랑릭 등 제치자침 제치 참즈너 게스급치라 접촉시바 자도시바 마슬
1: 멈터다 아프리카탄 제치 토포버 팀무시니 제치 니튼 참컹근 티츠브랑오신 등 게스급랑오신 니든 코르츠브치라 손츠브시지 칠다나
0: 아메리카 제스 론친 루피오 이치 조브진 역사로페티 아메리카 닌터 제치 니튼 참컹거 연장 등 제르빈 짐머 최근 지지 제치 니튼 참컹건 토름 참출바 세네가치 세일라 구름셰바 럭터브시 루피오 이 머테니 타크르 제치 니튼 참컹기 랑가 도톰 차쿵치 자캅다 호니글 아르토십 등 전송 거실 셰티 제셰빙가 출페브른 타바쇼메세레 니베 롱게랑다 아메리카 제치 니튼 참컹기 아메리카 머나탕 이스라치 총리 ngonchi che jesung donchim chi la toship she bitel zazong kwarjap tangwa tang thang mangpur

페리 상금 어린이들 심지 큰게 친예흔인 잔집시 바다나 페리 로브쇼치 아야 구초 상친 땐 년들 자름 없던 땅 장충원이지 사임슝 제사 레마 속 사크트 사임지 촌흥슝 요라 문흐르 문나 크미 땅 진으로 종클슝위 냐시르그미레 페리 시고디 어린이들 심지 큰게 세제레 사임대 친예흔인 접시초 최초로 흑치르땅슝 와땅 사임슝삭 좋은 아야 구초 상친지 클라클라 종치르슝이 접절리 소릉아인비 참이바땅 사임지 땅츠 랍절리브자땅 제류스레 페르나 십디 잠소 치문 타르쿠르 사크 등니 바등 사이 멍뜸 정위 자급 지그리래

차르완 밥티 냠죽 샤일 쳇킬비 그니 땅 촌바 요스르 자와 땅 쳇람 땅 조치 동시 촌바 소나 냠죽 바 쳇쿠르 땅 쳇처비 그니 땅 차치 스코르니 도기 하고 싫은 도티 로셔 드기치다 냠죽 바 그러나 쳇니 땅라 송요비 로스클 통치 니르다 잉코르니 도와 땅 년듬 따스득 잠니 로셔 데클라다 땅스테 쳇리 머나 용니 특조기 차르카 용티 겐브르 얼룩은 치우진 요비 스른 도르크 카브르 똥 마롱라 얼룩은 치우진 비 년키 코리던 론 섬적니 스캄파 아니 스미니 마르도키

0: chuku tomos. Nyo la ta ne chuche sutna yo. Di tsisun guji tondo chini bira. Tomo to na kirge chuzna. A chi sta san de tona chu sajang gele yi diwa joni chu chen ta mo ge jenor sut. De sta sa ge dakku te sta si kur ge chatun na sa na chuzna. A diwa jo ma stok ki sta san de mo bi ona ta te tsuma sta sa te je ke ta sa ne si. De na ta sta sa ge dakpu chu na chuzna. Jek jon tang yana adiwa jon mo ni ma to me kuch ta che man chwa chona te ge kochu che chu ke gon to yo ka te na ta kochu che chu ke gon te ma to me na ta to to mo ta san de yo chon me ani mo ta sa to ni che se dina tam tam ge wi kuni to lo ki chen na ma yana che se dina ta sa te xiang sa je jin na ma de mo ta ge chung ge sha chu de ta ni de me ne ba ta wo chona che ren ba ne mo gu ra zong ngun ge sa cha chona yo 진디 시슈비 콩가 챵풍게 뜩시리 다사가 개건데 노바탄 타지 시트게 이데탄 니체게 춤체컸던 너무 좋고이라고 그래라 데이터스 아주 맞고잖아 고추시디 값은 천당 분비군이 고추이고
1: 아디
0: 그냥 딱뭐 같이 공이시 오는 주 개건은 좋죠 그때 그 좋잖아 어 주 제크 것은 그 자사가 사이기도 그 네 게탄 아디와 좀 탐문가 어떻게 이데탄 개건은 어떻다던 그래서 영어 치사사가 그렇게 잡으면서나 영 아치 자퉁도 디코르게 켜는 거 소중. 너다울었다 내가 아치 다스마 보내서 놓고. 사사가 그렇게 개건다. 연아 아치 세송 이군 냠저 보사가 어떻게 넘고 그렇게 담게 되라.
1: 레이 과든지 과든지 야냥 칸남바 디나다양 디츠코건 그 당디 참총 당 졸음 레츠나 동침되는 조 레츠디 솜득 바탐든 챵라 솜든 간 커와 사디아브라 히라브라 히돈드빈 다클로 없이글로라 비치칩 다클로 와간적 세능라 손음 렌치나인 레슨덤 송은 샹친 땅 이 스트림은 한큰 거로 그룹시니 냥카난 바니 급서데모
2: 나츠 스티마 크네즈 사츠 나츠 등냠데요
3: 자츠미 나츠 데탕낭 차르둥 종버 송슈브시진요
2: 자츠미 제멍제 제르시 케랑 땅 엥근 땅클시요
3: 자츠미 야크케 제르시 자츠미냠라 아디에츠 링고케 지드소이엔
2: 사춘 말아라 거바든 사춘 소중시에파 사춘 서송시에파 사춘 송급시에파 사춘 외출시에파지는 나수 태문근 간처인
4: 돌문 메순기 텐나 아바르슴비 디그정아 디그비 호금 땅 향내부소 발하위 영예부 땅
5: 다는 비진지 디슬로 저거인
6: Sormun oshkil alunchin.
5: Sormun oshkil alunchin.
6: Sarangir nyamdru.
7: Nyamka namba chetso demu. Derangna fjersi che nishtung nishtgali, adabja pe chi nishtigdanga. Jarsi che adabdan pe chi ge. Oshsi che adabdan pe chi ge yina. Zapasang yina. Shuni tangde, sarangir nyamdru lenchin che nangtu na nabdi chibshili.
8: 习近平给龙城等你西七雷马以孟特的咱不以总统跟干皮不是点不是西别了个盘皮通空啊一人不说你啊蒙了盘皮不真的中共中央等啊解释不学习不坑中央没有脾气张路来人把你比快去的学习上是他的能哎着了一集十二万多来沉在促进家主席来这门子来想起四种给当作真促等啊尽力真促的想起孟起来尽力爱用韩坑个当作真促的兄弟能都拿些门儿念了个弄哎
9: 답답히 레버 총통 시치레마 등 냠든 바춤시데 중국 등 아프리카 냠리가 랑스터 베징 세츠치 점지 돈춥시 바등 소진침 자르시 다플 등 판슨람 타치다 잡춥시데 아니픈 냠디 제 쳇슬 제투르 등데 중국 등 잠비 슈용진 탑지 냠디 쪽본제라 르진친 메퍼 게름 사라시다 세퍼 쳇툼시데 자크미 제 망망라 헨리득 비 데슬 쳇도 요라
7: 아마운 자브데 탕메나 슈공 잠 존정메레 당가 속친 조브지 비츠라 롬튼 시진핑 슈크맨비 땅 종기 마망자브디 통대 아믹스 관리 몬조 페지자 답지 고니 섭적디 저체 부저 시진핑지 그 니스 阿杰的马索呢等着别的不是为抽不定等啊阿杰的马索呢等着别的不是为抽不定等啊阿杰的马索呢等着别的不是为抽不定等啊阿杰的马索呢等着别的不是为抽不定等啊阿杰的马索呢等着别的不是为抽不定等啊阿杰的马索呢等着别的不是为抽不定等啊阿杰的马索呢等着别的不是为抽不定等啊阿杰的马索呢等着别的不是为抽不定等啊阿杰的马索呢等着别的不是为抽不定等啊阿杰的马索呢等着别的不是为抽不定等啊阿杰的马索呢等着别的不是为抽不定等啊阿杰的马索呢等着别的不是为抽不定等啊阿杰的马索呢等着别的不是为抽不定等啊阿杰的马索呢等着别的不是为抽不定等啊阿杰的马索呢等着别的不是为抽不定等啊阿杰的马索呢等着别的不是为抽不定等啊阿杰的马索呢等着 ཁྱི Adekla choptin a shabshi dirni ni, mamji kamso, somjil a rigi wore. Kungif tantune. Mamji choptin jab shabi sundal a jirim tab shukba dunga. Mamji choptin jab tunkunga a jirim tab shukbre, gandil tangti. A jirim jab choptin shabra, a mang tsev shukhtun a tanklushi. Nishtung jirgili, a dab jabi tsiv jirganyine. Chungko sarab zikbi tsinji, a jang jab choptin dunga, vde tang tsuchina tang tangpo tsukunga. Жерма зонл деп зонтэ дирэв сэрвэ чофтин тэнэ адэтэм шавэ фэшхэ тэркэн тэнпур койгулэ дэжэ адэтэм чонгэ ништэм сэмчэлэ чангул занлэ дөнчүл шидэ адэтэм гэ чонгэ дирэм чингүл ши далэ жэм цучэ гэни чэтэнэ чэчэ фүжэ ништэм сурнга дурэ адэтэм чонгүл чэмбрэ нипэртэ чэндэм чангул тэнэ хэртэгэ гэндэ тартэ тагачэл рамжинчэ пэжэ зонэм шэгипа янчэр нанчэптэнэ 中国某某投资呢，买不起，接不起，什么就等于接住着呢。王虎峰给说起来，这次负责习近平家各意思，经过了高质量的，他们对他们中国投资家对外单次等啊，中国人家等了不及呢，收入单了。黄局家每次拍完子买不来，你不得某某董事长接手的等的，欺负单边，我也是容易。 초업트나베팅아샤피다자멍츠자곤듬데템바네 Dartiwore, a jonja, jachi, jachi, livgalvia, a zonte, a mian pertanga, young look party. Shevshiswa, tonkwa, yamchil, denija, tomian ambachente. A ramsifina, monswa, matra, tonshirsame, shua some livgare, shapshidwe. A jeremta, the shiltanga, a zonrambe, the shile. Jimji pants and an inzim chichia, mambritina, jonchi chamber and drogipia, the shan yamati, jerbsingule.
8: 那不就是他们让人家买不起，买不起，同款先比他可怜呢。但是人家买不起，今天出不来的呢。人家那不买不起，就着急，总让别人看个，就是什么的，都是这些。原来呢，俺们买不起，看当别买不起，今天出不来，人家都点的是，相当中子叫朝廷看这个东西，啊，这位朝廷看啊，这不是也？啊，搞不定，人家可能都去接马会，做不得皮的。
7: 这儿吧，我话地图的，我接触的皮巴登哎，啊，总人别前去别，啊，将他们搬进去了，啊，这位朝廷看的，啊，人是改变盘坑个前去别，那是三七的米勒的，就是他爸的嘞。俺们中秋节忙忙盘坑登别，娘可么吃些困难餐客住着呢，忙把李建吉别起来，娘是八日六点呢，啊，今天也别，啊，你是不是娘三个别拿了，咱们都东门给吃嘞。 云南乡亲呢，俺们中秋节满街金灯出别，去元长啊送出一些纸来。大多俺这没特别给你接，用那个男性自己不买事嘞。大多俺这江粉男性接，总等啊，行啊，对吧？即使吃不便宜，忙出去啊，光着的，我经常见见，满街出不下几个呢。老子怎么说呢？米经啊，几生一别，啥人说些？啊，人们来满村的，你把咱呢，晓得么呢？说你些没特别等啊。
8: 你别问的我，下不下下不出门吧？姐姐先吃死了有嘞。你是东家这个老年，你是东家人家里屋嘞。今我这人买不起，出不得门呢。而且去呢，这钱俺怎么赔了？
7: 相对我托也卡特了人们来所有的托马所中理解强用家为能治家要错等中科家托不定更层么了满把什么时候过的不是总控家当初见家满街行程出发你是动起不家过的等中期家满街的错家几来的呢公人们看看跟着把我动等错不起了如果觉得将分那个满街继续把不及的 那不得满记六字等啊，差点家那不得满记差着，人情没不来，总等啊，一错，中错不记了不记嘞。你是从年龄里弄不记我嘞，而且我家亲戚们把啥样子个，不么事么扯个等啊，东西拉些把等啊，今天我家干不来，忙得过别么整啊，东西拾几等啊，需要不记了些喂。中午那餐这等啊，不得疼得不是嘞，看不是你这不对呢。 乐子等啊，所有的娘们姐们，从家亲戚同辈儿学的，满街出不定下不晓得，南街丢人怎么办呢？慢慢家，爹疼啊，丢人怎么办？学生，你我娘能吃几时？四川乡亲啊，打这个中起来开讲中啊，新年中的节，三里缺地位的嘛，领后在一些的嘞。俺在这边工作的俺都别干办的嘛，老的，人们我，你不然得不是疼的学不进我了。 俺单位中那六八了，清仓盘盘用的，俺出来成门等啊，吃喝啦，得不是些别。俺做哈经啊，也是村里带我死的。南京家南塘盘皮在马英不嘞，啥特人物啊？南京节目不变那把人，工人们经变盘皮通空间，菜熟个我们吃不真有嘞。年轻人要弄那些别前皮出别，我就是，过去的盘皮皮把等哎，出别出家等冷哇，我这个某某跟上呢，问起来，俺个老兄出别那把差不清晰个呢。 罗森结婚了，可莫前妻被出边，黑土熊儿马死了，说什么蛮鸡皮了。大个结婚呢，这个别人吃了，那么不家当你恨你，那么不家当一切我来接娃等哎。大路来脱不清的进出的，差的单边没在十八西跟过怎么？我这个某某跟上给学姐嘞，罗森结婚了，北京家俺们办吧，而且门不关呢，俺这个人在黑店，俺俩是个鸡等啊，看不熟悉吧的嘞。 你让你来，敌人跟你们等着去吧，一浪占满牛哎！当天俺们村呢，忙过来，俺这边看好死嘞。没几年，没车动忙别活嘞，通空俺们二栋里兄弟，今儿多啊，进去没不是七人多不行过嘞。你二栋村俺老太过呗，我这趟中国真特别下劲嘞，等中央给东边，他直接直接搞清晰个呢。农业强国军啊完呢，得个大门面的我们就先别，俺个个第一个不行别。
9: 人家家人们还没出不定家，这娃们村里结婚的当地，出不定爹疼个啥子个，根本多你们等啊！俺们用伢就接不熟噻，不但不是着急嘞，跟着当年，中间离家等不见了，爹疼个忙些结婚的当地。而大家比亲年和年，中共中央党接受直接不肯，中央没有直接张路了，人把你比快速直接上当的话等，无非当张红张兰快速把货物资金传进托把马斯，人把生病快速直接上当的结果去，确定吃不着皮。 确定是农村家村乡事的人，你是从年龄啊，罗大就为其操心人。他这年纪比没顿拍照，带了用偏东西把灯，快去把张路灯无非张红张进拍照的带，天黑带娘这村都带了用不得了。可能得大不等老大把灯，俺这是这村里我比偏过疼什么了百姓，晚上啥子个集体听着真人不等，双兄洗手些比邻跟冷着皮把灯，晚上城里个村大灯，老是村大老不等人把皮坑，你是从年这罗大人家为其年个人，带娘个用些多。 他这年纪比麦顿拍出几零根呢？让这些麦顿快速做成的，晚上啥子是委屈等，平时电池节麦顿拍出零根，通知把电把等。第三只是将近拍着等，晚上啥子个准确度写出节目，就是渗透准了。第中共快速比，初穷希望可能得倒闭，第二期认为渗透三万成百马斯了。中共快速下不及个，七层头一层次了，让这个人都急，共把三万比半存行，让这些兄弟接头等，中华民国工人这黑接起了动画。 中会为我们用去，某个节一顿等，保送那里节气，等用等啊没个用。人用这个搜索盲目机器，换个切记等，办公也顺了，干嘛动物都能改进的呢？啥子年纪比某顿拍出零个呢？带了样冷着不想话的嘞，节气三次立着把等，拍出吧，立时立着哇。江州那么个光头把皮叫罗志等，三分的有了。罗们镇张路等无非，张红张军呢，提出去拍的行为，提出人了，可做罗什么等了不需要把等，零个老罗干行。 赶紧来，马上把灯，赶紧开跑步。咱们来中国老多不等，中国人少。中国当初全部我呢。乌龙村张路那个老年国际，他连晚上都不把马斯，国际环境干可呢。人最先那这坑皮，先过疼个不等来别的。中共派出把门给去，这坑里通比先过渗透三万多了。乌龙村无非以二级钻人等，干起了用的皮带。 Tomar Parwani, Jacking the Tungsum Lapshir Bati, Ranjit, Murdun Perchu Lingan Lakter Shippi, Lona Junhi, and Captain Perchu Zokul Perchere. Lomton Jahun Jang Wazan of Tambo Yinla, Lakhsilab Shanchayo Patang, Turkir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제 선줌즈가 처신 족제 얼군우가 망랜데긴 레디나 데링이가 출연 친등구 사마트가 족부즈게 클음나게요게 제 족분디게 카프라니네즈길 왜 족부초 데모
1: 오 데모 초 데모
0: 데모야 케디나 데링글엔 친디 치 톰르고디요 누르치 알바 치르텐 자게 제 선줌시가 처신 족제 얼군우가 망랜데긴
1: 오더니 냥케 영화 찍겠니다 마 니 시아치고 그래도 와 건강 좋은데 와 감사합니다.
0: 응.
1: 와 그 니 정도 건강.
0: 응.
1: 그 니 땅 야든 체체도 와 그 땀 먹고 근데 이마 좋은 거 아니야 그래 다 아끼지 않다.
0: 아디.
1: 그런데 제가 말했는데 사람들 사비가 지금. 이게 야지기는 사도 시작한 게 아니라 지금 용거도다 지금 리고니 마시게라.
0: 아디.
1: 그게 땅 기절 먹고.
0: 아디 디나가 춘드니 디 아다데 치치가 다트기나 체난디 산이야 디 하라 쪼그다네 디나 코수그 디니 아다 동수 디거든이 영 다트티 디소테라 카마신네 이니나 디가 좀 찾으인지르고.
1: 응. 도모기리.
0: 아디 디인지리.
1: 그치 야지기가 머리 다티 하니 다 타지모는 아예 가 가 얼마 이 그치가 얼마 생각했지 얼마 얼마 뛰지 못다
0: 야티나 타지마글엔 생능아 아주 치가 사차가 얼마 체릉치가 멍르즈 추리와진데 고지라고
1: 오야야야
0: 야 티나 얼근치르 카퍼군 문이야 추근데 농천데니 산주너리 뜻추니 기제르
1: 그대는 희도만가 롤로 야치야리 비모
0: 오 레레레 디나영 파체레 산이니 단디마 땅니 인지리 디나영 파체레 응 파체레 나다상아 출연친데 년거유 사차 아주 강사 사차 그 데 자통케 남바게영 나투 완능천지 포냐게 렌친데 질데땅 켄데 구요나 체남바게 형 아다티 테라시주 나 돈즘바라영 산이티가 멍츠고 창마게 아리와레 레라
1: 어 담으니 다 왔고 이렇게 로렌치 대년도 내내 장득 다 남근이 진짜 탐치고 다 로렌치 열면 좋더만 대년도 네 얼라 종라 대년도
0: 아디디디 아디 디남한테 당아 출연 챈드냐 버가 세세디나니 그 그디모
1: 아 다디모
0: 냐 왜 죽고 죽디모
2: 어 군도바 데모
0: 디모이 디나 죽보가 죽모가 참드니 고드기 요누글치 알바 쳇텐 자가체 선줌즈가 치크신 죽세 이르고누가 아멍렌데 럭치 이누히올라
2: 어 히요 다 추촌 군든바 추 토마 럭치 좀분
0: 아리
2: 아 드다 군든바가 리오즈 그라도 쳇나 알마 럭트치크 로즈리와 이라 다 마튼다스 고라
0: 레이톤지나 통 아자 럭바가 공모라마 르터치 알마스운 터치니가 몽레 니가 땅요
2: 오 이나타노는 그 마쿠지야 마네 르터치가 마노 마탄타지다 카스톤 크니그로와라 카프르지와라 카스톤 크니그로와라 치치 가네온 다탄그메코
0: 에리 땅요너리 데린 센돈 좀 바이는 하인디 쟁게 니초 가찬데 서울에 세트나라 니초 리와 강요
2: 오 야야 에나다 땅마 르터치가 만도 저르크 치타마타
0: 헤디 디나영 오라 영게 니게 아리완데 영 탕에 무엇일 띵에 무엇데가 영라 쳬르게 멍라 치기당데나 영요고 산 쳬르라지 치후가
2: 오레 아레지 따다 나 탕지만 나티탄트크다자
0: 야 디나 탕아지 마글엔 찬나가 니엘마레 터치가 멍르즈 조고드기일 다지 쇼영 디슈가츠게지 냠주고지르고
2: 오야야 эна такан алва тетин жага мандыз сена чукы
0: алва тертин жага мыңлы та чамдыны көргийо
2: ояя готим
0: я динамын тетин ачы лен сенден ямбыр гасы ше динаны көкөдемо
2: яя котим демо
0: я вэ тупочу демо Yeah,

0: 야톡부남바 타타체치 센신응군운데 와농 첸제 포냐게 타통렌 챙긴 디나톡부 니게 양글마 카프르통요게 제톡분데 니게 카프르넬레즈게일 웨이톡부초디모 디모 초디모 디모옌 디나톡부가 참드니 고드기요누가 기바게 아영게 고마 응그릉 마세르고누가 몽렌데 세즈가 럭치커지
1: 哦，这去江浙看个门内用啊，去可能过下个篮球去。关键去。哦，这个礼拜这个可得，这里看看哦。呀，你话看看每个球的话，这是个。嗯，可怕也是早去看，这里几个看的。哎，对。再讲不你来这个。哎，怕也早去看，这是说你们其中个啷个个忙的是哪？哦，对。
2: 哎呀，听那汤吉玛样，听明天等我出连，现在用着，吃的话真够的了。哥，呀，对，对，没吃了。呀，吃了。喂，主播，吃的么？我呀，对么，你吃的么？你呢？对么？你那主播个，咱们的啊，鸡巴个，应该过嘛？我让马歇尔哥那个啊，忙人的是个老吃客气。
1: 哦，对，我这个，你们今天来排不了，吃的干了。哎。大哥，你啊，这家伙，他们今天来个那。
2: 그래야 돼. 돈 되는 게 니가 가져갈 거 되게 남아가. 아니,
1: 디나 담 디지가 치리 와진 데 고디기라고. 어, 다시 클리마 팀 따라 레기 캐캉 주고라. 아니, 아니 와가 캐캉 메이크 초 리와즈고니나.
2: 어,
1: 喂，主播，兄弟们。哦，兄弟们，刚才把车辆，周末的么？兄弟们，今天主播个，咱们的过这个有那个鸡巴个，还有个过嘛，我让马歇尔哥那个忙人的是个六七个三个。哦，那过年那当过，咱们把车当那个，咱们卡特卡路是个车辆是六七的过年。
2: 对。
1: 咱们那当中当然，俺那亲戚朋友那生意没，都会跟我们用了，那么车辆到小王那路用我们的那六七的过年。对。
2: 다들 많이 다 따로 레이와도 그래. 야, 저 레이와 쳐줄까? 아, 네, 너무 저게 나이 체라 카트카룸 베. 아디? 산노 레이와 데지가 레이와 그래. 야, 디나 통하지 마글렌 체나 알마 너무 저게 카트가 갈부 나이 초남 베세 고노게 레이한테 저 레이와 쳐줄까? 야, 과생치. 저 메이크 디나 멘트 등아 초된 센데 냠 불가 세세 디나 니크 거디무.
1: 야야니그그디모야야왜이렇게쳐디모어트로트마디모디모이엔디나 쪽부그 참디니 고드요누가 기바그 아영거고 아영거고마 우그릉마세르고누가 망렌데 쓰가럭치커지 어찌 망렀다 테런드마 쪽히커네엔 과진치 린츠 지미나 겔까 믹상상 마르젤로니 찍자 모드 그나와그 헤레디나 레와그 카칸다그 조금 뜻시니긴
0: 야, 멀쩡, 멀쩡, 멀쩡. 야, 디나 탕지마영 멘트 등 아주 다툰 거 끌음 데 카퍼 용벌 가세세 디나 니꺼 거디모.
1: 야, 디모.
0: 야. 야, 조금 남바 디나 기.

오싱알아 아영 일린고 온다 소영가 안다 군마 온다 봉우 허랑 예

Onda zo ka

온다

오싱알아 아영일링고 온다 오영 아영 엔드 피그

Yeah,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난자 아 침득나 바그 삼도 고스토고 난자 아 단다 소소응이 테네기 주 원체 땅 다르군도 드리다 땅이 가다에 기억 연신의 길기는 전진하랑이 다지 고니셔는 대진득 주 길기는 전진하기 주 다 소수그 샤와그 리스칸데 시그 캄블린 빌리 로망한 거리요노 아 소수그 리스칸 땅나 요 지야나 그 소틀 그 갑토는 다 근에 나 그 로만데 중고노 갑토가 아 다 주 근호장 마즈 근이 타나시가 아 네크리 바빠이 노 냠뇽 그 전이 되는 길은 천디나네다 아 모는 게 냠뇽스가 망포리 갑다 얘기하고 되게 그 줄대랑 글랜센데 냥고노 그게 남바돈 선이나 판스나 아 지금 소중리 주 냠뇽도 소중주리 예주 아 너종이 탈양시 그 지도 능란데 이 나장 그 사그삼크 디엔게 되는 글랜센나 니 양기든 그 갑다스가 망포리는 소 야로바나 마디나 다양 디투강 그 줄대랑 글랜센데 그 참바동 소순 퀴지 역사랑 그 참반들이 시그 참에라 순이기지 린센디나니 고브디고노고 다치브스가냐노고지니 아 로딩 담비 당가 그 참반디나 시교일

0: 야 따니 저 총원 보송 없뇨
1: 총원 보송 마뇨야
0: 총원 보송 마뇨니 총원 보 고 없뇨
1: 고 뇨야
0: 디 야 총원 본더즈 총원 그 치체윈 초 더가 총원 본더금 타르코랑 쳔나 쳔모즈고니 야히가
1: 도모치야
0: 도모히가
1: 도모치
0: 야 야다 저는 거 없뇨고
1: 야야야
0: 야 저알 나오모도 공이초 다주 누가 시기드기나 니초 추런 그 리릭 땅니 저아진다고
1: 야야야
0: 니초 스타그 카토고가 스탄다그 카토츠르튼 글라카니 니초 저아진다 스타 가크리나 디 카토고니 징글라카니 쳇그세크
1: 다 카루이나
0: 올레 도 카루이나
1: 다 카루이나 초 초르데니 게샤사니
0: 초르라로
1: 초라
0: 조라세너
1: 조조 동전다
0: 조조르즈니 디나스타라라세 군은 도스모즈
1: 타라라제 마양아치 산이 타라라제 지드메크
0: 오 라라세 지드메크
1: 메메
0: 아 리리리 타티 삽슈
1: 타라라세 지다 타타 그창창 둠요 타 카로이네 조조데 타 조라
0: 리리 조조세 군은 추사자니 가로그는 아치 모질린데노 디냥아타 조조드세 그모 아 가루 코트긴 아타라라세
1: 가루는 호지 니노타 몸 투무제 방호나 모거
0: 나리
1: 또 가루 몸마우냐 조조제
0: 나리 야디나 아 노르그는니 노르 능능 라추 장군냐가 쳤세크
1: 또 로록세
0: 로록 에디 아리 아리 다드 바츠키 히지르 다다 추스타라라 장구트 아 다치 추사찬이 무슨 인지래라 바츠 다다랑 그냥 사슈니 지 세르마즈 지도 모요치리야 내다지 고니 쳇타노 트카 히기야
1: 코이고
0: 켈터 히가 시요티 냠자 냠통 시메티 강우 냠십
1: 시요디 냠자 냠
0: 시메티 강우 냠십
1: 소마르모
0: 돈르지
1: 니어소
0: 니어 소마르 저 사마사고 팀 코너즈그리 사마사고 지 고너즈그리
1: 니어딘냠
0: 사마사고 리 쳐드 고거야 아니 오 쳐드 고거
1: 자트르네
0: 돈르지
1: 터마 자트르
0: 터마 리 터마르고 CEO di nyamza nyamtong semi di kangu nyam shivzana thirmare di thoni ta ji gi chertan nu ga tam khu ta ma khiga nyang am bax sin nang go chang bur gi
1: nyang am ba su nang go chang bur ru ge
0: ole
1: ta ta ma khiga ya
0: ta ma khiga tang chu khar kong i go
1: Nyung
0: an bak si na ngur chang brargi, sung an bak si na ka tsikh loo ita sikh go.
1: Oh, yeah.
0: Tam khuy ta tar. Ti chon ni da jiga tsunghun bu gu tar kurang tsala khi ga?
1: Mashik, tar
0: kurang. Mashik ga? Ya. Ti nang yi chow shil, tsunghun bu gu tar kurang tsala naf chali samjara tkichi wo kago.
1: Oh, yeah.
0: Ali.
1: Ta shi chong.
0: Ali. Ya. Chobo tse ngang rinzin terang gilin tsan nang ashik no gar si shi chow tra di shar gang samba gubit gi go ga?
1: Ya, ya, ya.
0: Ya, nik kub demu.
1: Yeah,
0: demo.

대 조반한 바고니 주 렌신디는 아 조포 체가는 신세기 샤르강 선바토 송석 때문에시 근데 주 니고니 진노 그 저한다 그 지 스타그 카톡 인증글 아까다니 다스타 가르크 그냥 스타라라세라세고 다 그렇죠 사장님 더 스타라라세는 메세고 단 양 삽수 소소 그 지 카톡 인증 딜라카나라 양 지 막치 사요 지리상 그래 다 그죠 스타라라세고는 더 그죠 잉이란다 나라 스타라라지 스타라라세고 삼망아요 그 단골 그 사장님 받칠 맛은 인지리 더 그죠 다 노르그란다 그 카톡 인증 셰땅 다니스타 그 카톡 인증 셰땅 디스 라카나 영 그쵸 다치 누글리 그니긴디 타나 카톡 인증 라카나 망아요까지 다 컨저 제타 마히나 즈긴지나 타라라 고즈나 도참오즈이나 교교도 고즈나 도참오즈이나 다니 영 다 노르그나 영 지 거르고 세고는 단다 자자 세고는 단다 내이나 그쵸 다 그 카톡 인증 에크메라 그 처슬고너 다 노린지나르 다 그 츠가 라추 요메탄 도그라다 카상 그 라카니 아직 냥독당 냥타가 존타나 그게 노르티 라이움을 도치모딘 드니리 힌드니 너머레라 디양은 더조영 그 로톡남 받은 선진아를 시그 소중의 있자라도 니땅나 망아요까 아래 로바나 바티다다 제적 그냥 든 조진 반다이는 송이 장로 그냥 튕컨 워클로 롱 튕그 년공 타통을 거는 거 소리 이제 클린 튕그 참바 니와티 로중된 비단 가게 참바이 로중된 비단 가게 참바 니는 시크 조이 조바나 바가 특급 된치 드스미니 거슴든 나 특급 된치 드스미니 거슴든 드 특급 된치 드스미니 거 나슴 특지 그렇게 막 카프 코라다 렌센데가 시크 탐나리

0: Redina shini yangchiri chopo the kapar nailing yella chopo and the kirke go to Javan go to our own the chestal and the good listening. The atopo de moina. Demo in chopo de anglens and ask it on a gasish. Tomorrow to lens and the norm tara on your time, just gando disgina, yanga chasera.
1: ニュアムニュンゴ。ニュアムニュンゴ。シェツグがコーズグンドゴ。シェサ。ズーラマラホンブランデグディカチャグノニシェサグガジ。レラ。ヤタニシェサグノニソグシェサチャズグル。ソグシェサ。シェズディレマラ。シェルマル。シェルマルシェリナカルモ。ああ。ムカンドグニャンシェルセガ。ラマタグシャナソングクトセルクリ。
0: 소소히지마라예소히지마라아소이나쳔르고쳔쳔음음야그가든지특대되지래어쳔찬정이쳔마사정쳔어쳔너리소그시사이나쳔르고야더닌디응고그시사쳐드르거야오거아리아니크시사쳐드르긴훗젠
1: 아리 젠트 야더니 로과기 시사 시그르 공화기 시사 샵샵 아리 다 소케로미니 히그 아리티나 조안더 드그소노 자세탄 다 소크로마 히타라 다 더니가 이할로서로니 히송 야더니 저와 삼바모데라 저와 삼바모도 공이초 스탄회진데고 당회다가 지금 한만 입실 제마 체크되고 나도 럭슴 스테니 드나르 갈과 근근 저리 이드색 다가 지금 제마니가 지키 갖고 난드고 나로 럭슴 스테니 드나르 갈과 근근 저리
2: 아 텔레시 제마데 고마뇽데
1: 고마뇽 당적 제메카 야 내는 저 갖고 이거 나루 럭슴 제니 드나르 갈과 근근 저리 셔루 롱슴 도니 드나 좀 소거 근근 서리 드너고 야더니 또 어저와 모르 아리 또 어저와 모리 야 또 어저와 모도 꾸니초 진히코니 또 아든다고 알랑종 그는 거 알랑종 오가 알랑종 히가지 알랑종 그는 거 휴지 잡지세 그는 또 강강을
2: 랑종아
1: 일레만 인티지 때가 떨어지지 말이 요 뭐 희가 야 디낭이 저 갈고 쇼지 잡지세 고노 세루 호르 나고 들 카샤 문 먹고 인정 근데 중요한가 저 랑종 그낭이 쇼지 잡지 뜻일 거고 야 다니 다니 저 저와 싸무 등 랑쿠르 쿠르키 랑쿠르 쿠르
2: 마시야 야
1: 마히니 럭트가 요 랑쿠르가 Alankurga lagtaglangayo. Lagtag mabo. Mabo ni. Ya, Alankur kori go ka Alankurga lagtag tinangna karma rat thin mela. Nangna karma ka changa yo ti tsatso karma te yo ka.
2: Otashi jima le tenga tangla ma yika de chi.
1: Na ri, ya ya ya. Dan di Alankur kori gin dinangna dombi karma jinyo nar go.
2: Tari tari tari.
1: Ya. Dina tobo Tiang lensen nangni yang shargara tamat talensen jema nang ashikur gasishigo.
2: Oy oy.
1: Yani kab demo tahi delakh.

0: 先日的音频给我了没个人的呀曾经那些把那个人都叫都夸的给我一样没比没疼的给我一样把那的曾经因为人家这些没啊弄当日和那么的没个人的样样说那先日日说有给病给我没的更个大样更松一点也没样的第一个他的先日的用过的给我没的一个多的比一个松花不真的这样
1: 雪季土民的巴布银币空档黑色长袜所有人在南京年呢冬季巴黎西江马登比雪路的这个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冷季季雪季的
0: jikkanana yoke kuwa de jikkanana yoke tangma ga shetse ni na kaini na mashe ozo njana tukwa shenye kukka sikhtur ni chidhge shone na chawa ni chidhge shone na shenggana ni chidhge shone na bimu ni chidhge shone na dewa ni chidhge shone na di susur sungu ka de dijin shoki dewi sanche na la de dijin shukwa ga sanche dhichi tatu namba na tsu tau namba na tsu gandana ra kwen juzu na yonba ga dhani chantong ga dhani adonglan ga dhani gara ga dhani shamba ga dhani di namba na tsu gana ra di taka uzu sanji ga dhapa la ta shikitan dhatan do di takshio tana ra na tana mare di rang sanji ga li ga jiri che sone nyanti ga li ga jiri che sone tsunga ge li ge jiri uzo adamba dangne timu mangna zhe. Dere nyanyang tang tukshiwa ni chuju che yit mewa ne yiki tumin yonkan su chiwe ganta shi ne tonta na tsangwa tang chanji so shenye vichya kili shungwa kungundu tili shungwa zhen ta te tukla shirowa kuni ma chepi gawa me permasa kongla yondenji chepar shungwa tingye Chinchiwi kiriwa yinu shi yanlan donbi chetu yinu no tsukinda ghanangag chanthiri ya. Kangla yondanji chepar shungwa di nyi chinchiwi kiriwa yinu no. Chinchiwa na pantak pari la. Pantakwa di la di chinti yemi nyan zinu. Di taka khtakshiwa shiwi shirowa la yinrung ra. Shirowa yinrung ra. Jikta na yuki zuwa la pantak tunu taka di chinti tango zinu. Shira pala trinche na trinluk she minyanbi lhavsha tohna reyedh jiriya. Shira pala trinche na trinluk she minyanzi. Tiga kena kakwe duka, napa tukna mamba yengyo duka, tido kwa tiriyan. Ringa netukna mamba yimara yetu no tiriti, nyunga trinche trinto maku no re. Shichir trinche trinto kumu kuti cho ringa shijila rakhle uka. Nyo sangadu, nyo yaribdi jana trinche trinto kuku nirin. Ta tangsan trinche trinto muku ni munga nga chika khadayaka. Ki sheye waka shethamunju, sheye zina, chiku chidga sini izinu. Chi si ku sita ni, zachunga tani chiku lu chujilam bataka shungu nirinu, tih zachunga zinu. Amala shikuri tika kri jakataka. Tita chidga shunga sheye gu shunga maari. Kri jakno sheye rita, shunga sheye gu tani shungtang zira. Kuchunjong ye zhe arangri hosu, sambil hosu, shen sonu guhtakri. Samba gul hosu hungu shen sonu. Ta shenjira re, kuwa ta, samba yunga di tortane sumu laga mawa ta varla devdo nir. Ta ti mishena kanju je, udu hama hama gastani minjogno. Ta timu gu tsik munga, la ta, jimu gu ga, tsran tiyunga, ngi ranghan, ti nga ranghan nir. Hama kage ranga thetak shimi cho, ta tmo shichi munga da. Ta hani ta trinche trinto muku yehtak riya. Hama kage na ranga vitga khama thadi wune, yona maare. Hama kage yinza na ranga vitga khata na. Khata na ranga vitga ta tona nga hane. Nina nga hane jamaara, dungeka nga hane jamaara, kura kura chokka shala ili. Uwa umu ti yara, shisa, desa, jansa dhaka shi angak tka te tajir mo. Ta tishchir tane, Tārāka tītō rādhano, chū kākwā tōdhano, ngusō rāngā wōndhā rādhano. Tārāṋ chitā shēkū kia, rāngā thāyacā, dīvāyīn, rāngā thāyacā, dīngāyīn, tārāṋ tī chērāngā tātā shēkū. Tī tukū tā kūwā kūrlūk dhū rā. Ndā sōngyō gīndā chēmpē tāngā lārāngā sōndhā rā. Kūwā tā, sōndhā tā tsikindā gā yōngkā sāngjī gā kwā rā, gāñjā gā nā rā, tsikindā. Sāngjī chōndhāndī gā yōgā sāngjī chā hēmā sōndhā rā. Yuhu seche ke vimu apa ge nete jide, ama ge nete jide. Vimu ge apa ama nye ge tersu ge nisa ti vimu ge lo ma ve. Tili ta vimu kawa tri ta sanji ge nda na wane. Ta ku reta shonja zi nire ya. So ta sanji ge ta, ta cho reta shonja na rangan ka. Rangan yo na cho diwa re zi zi ta rangan thalche diwa yi, rangan thalche dinge zi. Chimta lao su na rangan ka loge do nire. Hoshi ge loge ka loge do nire. Ta dengue tretada, sonjo tso nada, ta tigo kwa korlwa so eta, aranga do kota ringi chindo kando sina chung, tigo to mare, thara de pala aranga re de ria, 구하다 어른 그 코로나 방에 타라 지고 휴가 랑은 치고 선지가 손으로 야트바 오도 진짠도 꾸준히 다한 거 같이 리스트 세나 이틀라 쳇바 쳇치는데 아 진짜 진짜 꾸준히 써 좋은데 타니 소자 르니라 같은 지위에 니지자 라마라 양식 샤와는 아데조르근데 케나다 라마라 양식 타드 부케 아데조르근데 시위데 아데조네 르그니 총아기 야찌자 데조 코나 마인지 이끼 조와인라 데야 이끼 판자나이 특저 챤라 속가 응기 아제와타 이위 남주제 군이 아데조 조리 아데조르디 돌나 아다투체 중 모두 아다의 중 때고레 아다리 카투탄 디스크트 트진제 조와 냥어트르니다 지영 소제 조와 데브주제르니자 데위 데탁 데피 케와나타 소화나냐라 니스 가튼지위 라마 하르카 성기 인칸 락신 라야 샤타데 아 가체 가코마가나나 크성아기게 송가 그 토메 샬롱가나니 기게 지금 다지그메크 사리카 성기민 다지그메크 데두코데 다른 거로 로이젤라 지기지 지기티나 냐브렌 조코나데레 아 아장넬라 아니스 카튼 치위알 아마티 두코티 흐조르 조코네 아 조르 조코네 하라마즈 고가다 파탄 냐바레 고가다 라마테 파탄 냐바이네 지주 야루 지직글로세라 식탄 하마라 식타주오서 요니나 메네 식타주오서나 저두코테테 치르나 딜 하샤비리야 고가다 하미 쯘템고니리야 올라 하미 쯘테네타 카튼 치디타 치식타나 하마라 아기와 요는 요는 세 어른거 뭔데가 쇼파 정거데 가와비 질라키네지 어때 하네 응어 마스피드 파르 꽁어 마스피드네나 꾸꾸초스 지진잼비야 뜻서와라 소카 식터 마스 다른 어른가 튼큰뜻이 라마라야 식타드 이게 마스가 들린다 모드 아 마스체 들 디나 춘즈위 식던도 군데 우도 직추체 시그마레 다춘 고꾼 어떡 시러글 하라식 담 초군 오식트 직추체 시가 고군 직할 시바 안 직추체 시가 시가 나 나토이 오네레 고인초스나 시가 타오누 직추체 시가레 하말아시 타오누 전조 오시가레 요라 홍보 시가 타오누 기근 거시가레 그 기티 다가나루 고사저기레 사가다가 마다 다가나로 고사자게 아 때 개근 것이거든요 시간도 뭐 뭐한 때 시간에 옛날에 구글 데라 시간에 구한테 데라 시간에 때 아는 거 군속 같은 거 기회 남짓 기회 남짓 그냥 시작하거든요 다들 아니와 좀 불탄 자는 네 그누 시간이도 네래 아 사파 근제 신제 저 이렇게 시험하와 남짓지 만츠기 조바 근지즈 이끼 조와 셰프샤드 구크 시송테 티터 시크타던 대자와 니 진 찌터 조선 샤위 고르 톰비스 니시 메라드 디 탐조르드 니가 니단데 탐조르 니 냐 샤와 탐조르드 제레 아니와 톰베 텐자와노드 니 그누 시크타니루 니레 사파 근제 신제 저 이렇게 샤마와 남지지 마츠기 조파 근제지 이끼 조와 셰프샤드 구크 시송테 티터 시크타던 대자와 니 진 찌터 조선 샤위 고르 톰비스 니시 메라드 디 탐조르드 니가 니단데 탐조르 니 냐 샤와 탐조르드 제레 아진 찌터 고노 아름바 찌터 노톤 테레
1: 시덴지 산군족부남바 통디 최철린친 동침드니주 레친디 좀직바 반디초등 좀증간커바 체릉자키 스타클바 시루 제초 스타클바 아흥직 체릉긴 최치님버 과진치 다디모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야 저번남바 디나 다타 체직 산신농지만나는 찬지 공회 향친 용제 대신체리 라신란들 스카브가와그 찬증게 영이인 남바치 못터냐버가스시 슈닌란들아시 큰잔식 응뜨가 종아와 골룽잔큰이 톰비 글로와 르그자땅 Rāshīng ārtāg chōngā wā, tsōpshīng rāngkhani tōngbī, ālamā dērchī tsūnī gārīl, tsāngmī gārsī nāng rūgō.

Ala tam rasiva go ala di chna ala tungasidi

하루한 답치가 샤글라송어 클냐 수든 아야르자 제바 라케 라코 수든

아랑이 너가 가정 허고 라장가 알라크가는 알라다시 악성 워크르고 라장가 알라크로든 알라다 자제와고 알라르줄라 알라코나는 알라다 시르근드므고 알라줄라 알라로나는 알랑이 칼라이고 알라리나 알라라이는 알랑이 칼라이고 알라디치나 알라퉁아는 알란드디 카정어고 알라장가 알라크가는 알랑이 르카트고 알라장가 알라충올라는 알라탈우냐크고 알라줄라 알라로라는 알라탄동시르티고 알라줄라

你能叫我用个

야나가영어로로로고지 아로잉 어삼토나 영어 공근드니고 니데 침부 영어 카르니 그리고지 아로잉 어삼바 영어 알라잉 어숀바 영어 도르타 있는 거양 어군바 영어 감드 있는 거지 아로잉 어삼바 영어 죽을로 초 있는 거나 저 특이 영어 죽을 거 송도 나타 어삼토나 영어 디근드니고지

Hello.

Haro ta tsirang tong yang khoro na ta ngoli rozi.

리고지 하루에 좋은 송구 영을 꿀꺽어 자시 땅한 송아 영을 꿀꺽어 물을 일단 속하루 영을 질라 뜨주 일지 하루에 시골은 통 영을 호날 그주 일다 초딩아 영을 꿀꺽어 무시 땅아 딩구 영을 꿀꺽어 로 일지 아니게 대카루 영을 질라 뜨주 일예 넘어 통 영을 호날 그주 일지

하루에 주문은 이양토와 양자미 드짐

아롱아

0: 자시 메토코자 피 와능 그게 틀
1: 아림든 슈그메타 체르비 예심치 포냐
0: 와능 챙게 포냐
2: 디초는 녀흐등 까르마 섬진니 디초는 녀르치그등 까르마 섬지버 톱지 인겨클린츠나 짜르통샤제인 디초는 녀르치그등 까르마 섬진니 디초는 녀르니등 까르마 섬지버 헬케르 멜롱 렌츠나 통제인
3: 촌친더라 랑흑 단숨지 촌친더라
4: 촌친더라 Jirngu-shasim-ja chom-chin-da-ra
3: Chom-chin-da-ra
2: Di-chul nier-ni-dang karma-sum-chin-ni Di-chul nier-sum-war Sar-ngir-nyam-zhu-gu-chashtung-sha-ji-yin

0: 암식시 멤버 집에 있는 상류 도와시바라 통계 제고 초배지 로다라 또 동주로 숨게 초주래 개배 당장 동류 간수네 浙江도 기주지
1: 디글리오 코네 비웨네츠 개흡 적세주키 친수니 캡자 제발싱나 다우딘베 더주 발립튜 랑게 우누규키 종습서규키 최대 종주딘토 뉴르기 총설 개회 직접 상회 총소 뉴도니 기십십시 살토 파넬치니 티교르믹세키 갸주 급주컵시 리주심시 고비싱치 시연 총결 방조 화롱옌 총디에 장왕 총설 Jinglu mimi dipki langkhora ritchu ki chongsi chung khagena porkyu surkyu chine nyurgi ngwebu changma tyudo to chongsu jinbye sisi su geshin bashi chongmi wang hong li yi tingan an tsu nyurgi lingga xiang chong to zhogu yu yu logu bakba xiu ni pa tsu jiru jula zam zhong ji gu yu tachin an tsu kim ki gogan ni nyurgi lintu masi nyingi ta chokbor yu so gulgi ji gabka tiwe tibjir chin son xie ju bashi fang zong ni 温路重塞不塞归去女儿给重塞的结尾正是提交了催的松心病问题与泡泡丢年浪花塔秘密浪花秘密能住主不塔搜证正是解接到集结年日吹给正是冷不消冬切不是催的两个表情重塞的给别提出出自主处交三年今年天子重塞的重塞的给我塔重塞给忙做六松给了人地切不是 方总国际组织严地比内期建国的话杨新奇我是你这场用给两个彼此家境出三八的月不是蒙族所女别职业谈出席主农你归我姐作为国姐金俊乐姐姐我姐来忙都信誉解决不是明儿昨天总就丁期两国的地内金真期间
2: 家就出租人一年，家就过去固定牌，拖了这么长。这几个列塔，军军跟进起来玩去，年不来冷天，启动家庭有事事，三头年把，年不来事情，我当家他出租人一年，三头年把。女儿给起列塔提醒，第二城市，第二集团头不在穷年。女儿给外婆，最最起不年，跟进去，就这么事不恰当，城市先去，基地都归头不穷年。
0: 重新给女儿给重新先给托他们村村给先去岁数不相识。那么确定给养的女的那种，对了，皮球给多长女的那腿，看到看见的三十亩地呢，不要弄的那公婆给他们给三九零两家的解释。这个来过来别问清楚，俺的农事部长被审特意参与说您。 俄里斯兄弟依然了编剧贴近女婿切入东局马赛，依然了俺的穷勇妹妹编剧开疆独立被切得不松就阴险，竟然归于解决于。本身特意，俄里斯兄弟依然给编剧了得不些钱不数据，七十个性别，俄里依然了细菌区别麦端差距，排解了被鬼端灭解决于。依然进一步以参与说人三大白的，俄里依然了被编剧的女总给搞动啥不啦？
3: 君主查不切不马塞，依然给切得不得女婿越多解的，阶级级开变的，依然迷茫的沉重期望了，松动切就引起解决。依然给经济部长宣布，加里巴巴的一年天的，俄里的麦顿差距的南农马中外，本周麦顿西巴民都切的，依然了俄里外七万女婿这的，提供给旁观铁座各得切解决解决于。
1: 내주시간지민의소세체바라신나어리초마기링건닥젠기닝듀그쇼초싱아마테제니슈니네칠로고초유태공화성돈닥젠기초싱아마의샤르규도레바다링건닥젠기초싱아마윤링패주치베초기뉴쇼세로차제지디글레쿠네비웨네츠어지개푼팅탕보아골통조로치십줄레게와타
2: 초카키어지유진키노르세네츠기피쇼타강티어지변조기디자티니고소세비쯤제치루쯤시하프롭진키기겐치모와칼룬데네이어지개푼키노르세냠니랑치개푼키기보기세티오일라파르두규인비쯤중키오디오마오야네푸른제구규유무세촘제시균치원뉴쇼티구규유지주부시이십치겐키아골통조로치십주니 개평기시규원비더디창가시세대개어점마인바티웨에지노르시티균투치도도조웨강제섬지시시리카규우즈타노르시기니가균투망토조신유지주부시뉴유강진촘시마강치오슴키듄자친수니우세튜브차유부시디그레고네베베니츠
0: 인지다 파렌시 자르메 이들리 홀레 노르웨이 캐나다 제기 체니슈닌 냠제세다식 베데 이스라엘기 이직회도 중미된도 그 조준체배 체실의 균조체범하세 이스라엘의 시용기 체실대 남생 치딘 체급의 규모단유 계급 등비 이스라엘의 시용기 조된 장부의 규도 중미된도 그 준점조급의 규모단왔다 이스라엘기 조된 조위의 규도 중미된도 그 준부태니 예지지림나 팀계임 땡계체유바 낸세체범하세 계급 등비 규모당화 대리야 냠제 계속 등자 렌질 현소기 갑교 토비유
2: 공세 선교 년주 수계 진지 원두 라탄 도의 주의 레센 경우나게 계산이 길라시 매매 다지키 원주 라바라 추기지
3: 매매 부지키 원주 르부 추기지
2: 추추디지키 원주 추주 렘바치
3: 각도 부계 지주이 모티 신세 렘바치
2: 미치키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글링케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레젠 시구히 텐디 레젠키 낭튜엔조니 디르쿠 시낭키 중국타 몽고키 탄구젠 고규냠레키 라글린 시베고스타 여러키 중쿠 로구 랑콜라 문진 치탄 그르회 개종 시베코 알베스 주회 캬롬 슈르교스 우침부타 여러키 추소 도절라 최감 침부체베코 게크 페케키 가즈니 멍시지크 중크 켈레키 중견쿠르회 앙글라 추슈로칸 치슈키코 자빈키 마게징로사르페 럽규 깡고 타지토 제괴베코 야튼타 냠레 튠조르 페게제르 적페 럼부시 제베고르소키 샴르 텐디리진키 낭튠 십트남 센존나 蒙古给科比下确信情大西总体杨行加起为在当头脱我连点开三年的开连密西开前啊三个月不提提别密图古月春不西开占图用地密西开松共春这些电影不是三个月春别南图马尔迪帕春地图乐图该月不东西可因素马拉基云人定国的改善月不是 원체산에티케 몽크토 유피 중크 마죠 켈레타 산에티케 조피 냠토 자탕티 송경 지비 방불양 교육시 올리엔티르크네 페미 춘바티 파스타 징부미치 디르티니 중국 장람 튕공 디소키 몽크 계급토 마즈 차상 당티 마강 춘진 지피 신신 공시 니르공 지신 유파타 테니 중크 몽크 계급토 마즈 차상 당티 마강 춘진 지피 경수 춘워 디르시시 민아야 몽크기급키 사콘 갸체 듄줄하 참라 세시민주회 지구르키 슈킨 대비친 델레타 추레니 몽크기급 변조르키 가딘 케진시갸시 중컴 쿠휴 냠시엔 인피에 자당퀴토 튜레피게타 뉴주 송동화 지달 토뇽용왈 지구니 가즈구두키 튜웅웨키 교육시시토 교육시 中国江南天空, 新兴公司, 拉克达尔金东坡, 公民山企, 我最前端的呢? 因为罗先生, 公司体, 第一特规企, 出米加拉森勒, 松工企, 切特布拉达尔切普塔, 蒙奎给克企, 东部同居的, 居住别切西南, 胡尔达修体, 第二规塔, 也国企, 我给布拉索, 加迪布勒母体规地单于不是, 年冬你是怎样的拍拖公司提行动切记他年冬懒得进激情就差拉起我给点点立住穷又不是电力出了国家别去马拉年卡工点点马拉起拍他中国温吞江多拉子我连得可说吞克穷提蒙古给克提电力江多秋久了女不能行又不是我连得克点动所在亏脱 秋科学别具体马拉恰桑期去天空科松期观念科学期图不堂点点所拆建起乐孙网期天给陆继所西泽产规矩七百仓马科学期秋期藏书七百节期秋提第二年最年点点所拆七长不堂别具差别期拉天第二年最多落地科松期科学期加月节节多 대추통공준중도배마체